스페셜.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주님의 선하신 마커스 워십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이었고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찬양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들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이어지는 곡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명반들입니다. 첫 번째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와 태버너클 합창단이 불러드리는 The Lord's Prayer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세계적인 테너죠. 그 거룩한 하모니를 또 전해왔던 명문 합창단 태버너클 합창단과 함께 이 곡을 함께 부릅니다. 합창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웅장함, 그 거룩한 소리가 안드레아 보첼리 음성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참 멋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요. 보첼리 2009년 마이 크리스마스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샤로 처치 그리고 조시 구로반이 불러드리는 곡이에요. The Prayer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소녀 보컬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영국의 크로스오브 가수인데요. 저도 당시 앨범이 나왔을 때 그때는 CD가 닳도록 샤로 처치 앨범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맑고 명랑한 음성에 샤로 처치의 그때 당시 애기티가 나는 음성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시 그로반 전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데뷔 앨범이었죠. 조시 그로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CCM계의 거장이죠. 샌디 패티가 불러드리는 곡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수들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또 도브상에 노미네이트 되고 또 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샌디 패티의 찬송가인데요. 이 버전은 언제 들어도 압도당하는 이 사운드, 특히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굉장히 울림이 큰 곡입니다. 아마 안드레아 보첼리, 조시 그로반의 밀리지 않는 사운드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The Lord's Prayer, 안드레아 보첼리. 샤로 처치, 조시 그로반의 The Prayer, 샌디 패티가 불러드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세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생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4분 5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음악으로 채워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가슴 울리는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The Lost Prayer, 안드레아 보첼리 태버너클 합창단이 불렀고요. 샤로 처치의 조시 그로반의 The Prayer, 그리고 샌디페트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들 사이에서 샌드패티가 전혀 뒤지지 않죠. 네. 오히려 사운드가 더 풍성하고 웅장합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요, 아마 저희가 음악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외국 찬송가 저희가 음원 소개를 할 때 싱어즈라고 하는 합창 느낌의 팀들을 많이 자주 만나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팀들 몇 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 들으셨던 그 곡 중에 태버너클 합창단, 네, 소개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태버너클 합창단이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명문 합창단입니다. 이 팀의 솔리스트가 다마리스 카바우지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과 디스커버리 싱어스가 협연한 곡을 오늘 이어지는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찬송가 그리고 클래식 월십곡들을 재해석해서 큰 사랑을 받아온 다마리스 카바우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피디들이 다마리스 음원입니다, 다마리스입니다 라는 멘트들 가끔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디스커버리 싱어즈와 다마리스 카바우즈가 함께 협연하는 음원 함께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태어나서 남미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찬양 선교사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음색이 특색이 있는데요. 이번 곡은 아카펠라로 조인하면서 서로의 또 매력이 발산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 마라나타 싱어즈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영향력 있는 찬양 예배 음악을 인도해온 팀이 바로 마라나타 싱어즈입니다. 1971년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척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캘러바리 제플이 마라나타 뮤직을 출발합니다. 당시 예수 운동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죠. 바로 마라나타 싱어즈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웅장하고 깊이 있는 가사와 또 섬세한 합창의 매력으로 빠져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팀입니다. 네시빌 스트링 머신이 띄워드릴 곡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세 곡 다 찬송가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이어서 띄워드릴 네시빌 스트링

머신 1981년 테네시주 미국 내쉬빌에서 창단된 팀입니다. 최정상급 스튜디오 연주자들이 부르는 찬송 그리고 방대한 음악의 사계 오케스트라 편성 여러분 그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마라나타 싱어즈 디스커버리 싱어즈 내쉬빌 스트링 머신 미국이 자랑하는 명문 합창단의 찬송가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26번째 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멋진 사역을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종류의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장 18절, 4장 14절로 5장 10절을 발췌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느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아들아, 좋은 내 딸아. 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클래식 명곡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스트리트테너 실황 여러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1994년 더 스트리트테너 인 콘서트 앨범에서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그라나다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서 선물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멕시코의 위대한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가 스페인의 열정적인 모습을 그린 불멸의 명곡인데요. 요즘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크로스오버 오페라 아리아 클래식입니다. 호세 카레라스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1980년대 백혈병을 완치한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그의 음성으로 오늘 경쾌하게 그라나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려 해요. 오늘도 샬롬,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극동 방송 들으면 들으면서 늘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저의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청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두 번째로 만납니다.
1: 아,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영성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을 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십니다.
2: 내 차 뒤에 정성껏 붙여놓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이 스티커를 보고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차에 그 스티커 보고 제가 주파수를 맞추고 듣고 있다가요. 집에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설교를 듣는 말씀이 있다가 너무 설교가 좋아가지고 이거 다 듣고 내려야겠다 하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또 찬양이 너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나면은 이것도 다 듣고 이제 내려야지 했는데 또 다른 게 또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이마트로 가가지고 바로 라디오를 샀어요. 집에 가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듣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서 이것을 계속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2: 김마리아 집사님은 2012년도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 2012년도에 5월 달에 수술을 하고요. 그 사이에 수없이 쓰러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말도 못하게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의사가 가망 없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인데 그때 입원해가지고 제가 세월

0: 결혼해서 12월 달에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1: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21절 말씀입니다.
0: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급성 심부전증이 왔지만 투석해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피가 깨끗해져가지고 투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검사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검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놀랍게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투석하지 않았,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고쳐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 고쳐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1: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친구들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0: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때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냐고 막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너도 교회 다녔니? 사모님 자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교회 다녔니? 너도 교회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니? 내가 그랬더니 너가 하도 뭐 절바지를 입고 절에 가고 해서 말을 못했다. 그럼 너는 믿음이 약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약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못했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으신 거, 좋은 거를 왜 알려야지. 왜 너만 가지냐고, 너만 천국 갈 거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갓난아기의 옹알이와 같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0: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찬양을 켜놓고 그냥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남편도 같이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냥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는 기도라는 걸 할 줄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단순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냥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1년도 안 돼가지고 남편과 아들 저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1: 오늘도 가족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0: 사랑하는 이잔티 집사님, 여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당신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말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바쁜 중에도 수요 예배와 주일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군생활 36년 파일럿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로운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그곳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죠. 김마리아 집사님은

0: 은 아드님과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늘 똑같아요. 시간이 PT하고 찬송가 듣고 말씀 읽고 뭐 운동 갔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를 보고 어머니가 하는 게 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아 이게 예배구나는 걸 자기가 이번에 알았대요. 법을 안 하고 똑같이 규퇴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함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나누니까 어머니 말씀이 자기가 쏙쏙 들어온대요. 아 한솔이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 한솔아 나 너무 좋다고 이거는 진짜 어떤 분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고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0: 복소리 오늘 어제에 이어 김마리아 집사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복을 받는

구나. 또 아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하고 이렇게 짜부라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 적용해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니까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복 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말씀이 막히느냐? 그 마음 속에 자기 생각이라는 이 돌멩이가, 큰 돌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길가처럼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가 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봐요. 또 아니면은 가시덤불처럼 많은 세상의 사상과 그런 조류들을 갖다가 알고는 그것으로 세상 생각이 가득해 가지고 생각이 서로를 찌르면서 이렇게 조금 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그 돌멩이가 깨뜨려지고 그 길가처럼 딱딱한 것이 성령의 단비로 축축해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이들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가로막힐 때에 인생이 영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가룟유다가 대표적이죠.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주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명과 또 그런 은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거죠. 요사밧 왕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뺨을 치기도 하면서 그랬지만은 가짜는 결국에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데 결국에는 거짓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제나 자기 생각이라는 큰 돌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얼굴에 키도 크고 또 은혜가 있을 때는 방언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왕감이고 멀쩡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이 돌덩어리가 자기 생각이라는 그 중심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앞 중심이 삐딱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그 사람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면 끝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소멸되어가는, 이렇게 없어져가는, 그러니까 부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내려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3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뭐냐? 예배부터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적군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적을 물리쳐야 될 백성들은, 우리 편 아군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9절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 했겠습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묻는 거죠. 마치 이렇게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보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뭐 했니? 물으면은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적은 쳐들어오고 아군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를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이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망령되다는 것을 이 샤칼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했다, 어쩌다 보니까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불순종의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사울의 말처럼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울의 마음 속에는 불순종이라는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흔히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좀 핑계하고 변명할 때 가만히 보면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그랬느냐, 어쩌다 보니까 실수하고 죄를 범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다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일의 열매로, 행동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그의 마음 속에는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에게 왕관을 세우신 분이, 왕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 더 영광, 하나님도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그 왕관 자체에,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선물 자체에 집중을 하다가 그것이 그 마음의 욕심이 돼가지고는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잘못 그릇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 성전문을 열고 들을 때마다 뭐랬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덧입은 채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덤불 같은 생각들, 내 속에 있는 길가와지 딱딱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제하해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예배는 드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일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상황만 보면은 이해가 되길 법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군은 도망을 가고 적군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은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신앙생활은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 상황 논리가, 자기 합리화가 신앙을 방해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 말해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요, 이렇게 주일을 그렇게 시간을 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24시간 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10의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면요, 10의 10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내가 빚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면요, 예, 10시간을 자도 모자랄 만큼 몸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하면요, 신앙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과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냐, 예배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과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십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 그 예배가 열납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떨까요? 그걸 바꾸길 원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셔도,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놓으셨더냐,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거 다 율법입니다. 믿음대로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죠. 율법 따라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율법이어서 파괴되고 안 지켜도 그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킬 때 그걸 뭐라 말하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온다 했으면은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누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못 기다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컨 커밍 하시는, 재림하시는 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드시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마저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하고 나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셨겠냐, 그럴 수가 없다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요, 그것도 바꿉니다. 꼭 왜 예수만이 길이냐, 이렇게 마음에 또 길이 있고 저 부처도 있고 어쨌든 구원에 이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과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이 뭡니까? 카메라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예,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잣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이들 줄 세워놓고 너 기준 이러면은, 기준하고 손을 들면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잖아요. 기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변함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그래서 가끔씩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당신 변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진리예요. 변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 변한 걸 보면서 뭘 합니까? 역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더 이상 안 늙으려고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니까 자꾸 뭔가를 작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붙들어 매려고 하는 거죠. 몸도 다 변해갑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변치 않는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사울처럼 오늘날 어떤 생각과 환경과 시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꾸 바꾸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막 바꾸려고 합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성별을 체크하는데 6개가 등장을 해요.

남자, 여자, 또 남자로 생각하는 여자,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또 남자이지만 여자의 몸으로 바꾼 사람, 또 여자이지만 남자 몸으로 바꾼 사람, 여섯 개를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따라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배하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왜 하필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나는 매일 그냥 어느 때라도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하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만 되느냐. 어디나 계시는데 나는 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은하는 음악과 함께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법과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로보암인데 열 지파를 떼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여로보암이 욕심을 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다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남유다로 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로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악한 일을 범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을 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이제 큰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뉴욕에 가면요, 맨하탄이라는 아주 빌딩 숲이 있는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모자도 팔고 또 이렇게 뭐 델리도 팔고 샌드위치를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어떠냐, 성도들이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월요일을 주일로 지키겠다, 월요일 예배드리겠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많이 말렸다 그래요. 그런데 3년 만에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이상한 것을 한국에서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여러 교회로 봉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린 토요일을 갖다가 주일처럼 지키겠다 그래요. 안식교도 아닌데 왜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가 좀 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뭘 하느냐. 예,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보라. 그런 거죠. 그래다로 전도를 하겠다는 뜻은 좋지만은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전도 더 하려면 그러면 교회에다가 나이트클럽을 차리면은 더 번성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실험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복음도 실험 정신을 가지고 막 뭐든지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수이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돌덩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의 인생이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락합니까? 핑계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핑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당하지 못할 때 핑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안 되는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네, 잘 될 때 교만하고 안 되면은
핑계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관을 씌워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다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어겨가지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서 그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핑계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떠냐? 왕의 권세를 잃기를 시작을 합니다. 왕관은 쓰고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 무골 호인처럼 착해진다? 아니에요. 예,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싫어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런 분별력을 가질 때에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울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져 갑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가는 걸 봐요. 예. 거침없이 전락해버리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 회복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요, 영적 감각이 둔화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버려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묻습니다. 왕이여,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여전히 찬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찬스입니까? 예,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물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핑계하고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가 실패하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가인의 예배도 어떻습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왜 안색이 변합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의거리 되지를 못하, 왜 동의되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안색이 싹 변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안색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을까,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것이 없을까, 그렇게 나아가는 정상인데,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요, 다윗의 죄가 겉으로 보면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교사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쩌다가 예배 빠지고, 어쩌다가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어쩌다가 예배를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린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받아주시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죄 앞에서 회개하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 살기 위해서라도 뭐랬냐? 회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은 예배를 드렸는데 자, 회개의 영이 별로 이만은 같지 않고 은혜가 덜 오는 것 같고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아예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울은 결국에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말면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과 동시에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세 아들 이렇게 요나단과 아비나다과 말기수아가 죽게 되고요. 자신은 칼리에 엎드려서 자결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집니다. 그리고는 잘린 이 머리는 다곤 신당으로 가져가고, 이 목 잘린 시체는 세 아들과 함께 베산 성벽에 걸려지는데, 그 베산 성벽까지 가는 거리가 한참 있어요. 그곳에 가기까지 어땠을까요? 고이 모신 게 아니라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한번 버리시니까 무섭더라. 왜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회개해야 될 그때에,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로 말면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멸절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손자 므위보셋은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가문이 완전히 멸절 가운데 들어갑니다.

0: 하는 걸 봐요.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이 사울의 그 마음이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데 그렇게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렇게 원하던 그 열매마저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돼 싶었던 그 성공마저도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울이 계수해 보니까 몇 명 남아됐습니까? 6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600명하고. 또 그 다음에 14장 52절을 보면요, 사울이 뭘 하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가 다 잠잠하고 평화롭고 그랬던 것을 보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600명밖에 남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평생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14장 5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잘 돼봤자 자수성가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냐? 한번 보시면요, 시편 35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저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주변 나라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저 사람이 왜 성공하는지, 저 집안이 왜 잘 되는지, 저분이 왜 복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둘둘 말아서 복을 주시는데 그분의 증상, 심ptom이 뭐냐 할 때 그의 예배가 성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열매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는 다음에 나머지를 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못할 만큼 바쁜 일들이라면 좀 멈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다음에 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포도원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며칠 새 이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입추가 지난주 금요일 있잖아요.
1: 네네.
0: 네, 무더위가 한결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0: 아멘.
1: 아, 소망의 기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질문 앞에 스가랴 3장이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의 옷이 더럽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는 자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0: 아멘.
1: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0: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많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실패의 얼룩도 묻고 죄의 얼룩도 묻고 후회의 얼룩도 묻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이죠.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이제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새 옷을 입히겠다. 그리고 스가랴 3장은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분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나가야지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죄책감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난 너무 늦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새 옷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과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죄의 얼룩들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죄의 옷을 벗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취자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새 옷을 입혀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우리의 죄와 후회의 얼룩진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새 옷으로 깨끗이 입혀주십니다. 첫째날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0933 우물정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제가 목이 잠겨 검사 결과 염증과 목 성대가 약하다고 합니다. 천식도 있고 심장 스탠드, 당뇨, 메니에르병과 불면증이 있는데요.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소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목사님 메니에르병이 조금 발음이 힘든데 메니에르병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난청, 이명? 네.
1: 어지럼증.
0: 어지럼증.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합병적인, 네, 상황이셔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우리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며 8163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8163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목이 잠겨 있고, 검사 결과 염증이 많이 있고, 또 목 성대도 약하다고 합니다. 천식도 있고 심장의 스탠드도 있고 당뇨에 메니에르병과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8163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발라주시어서
0: 아멘.
1: 아버지여, 목 기관지 가운데 건강하게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염증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모든 어지러움증, 당뇨, 아버지 연약함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밤을 잘 잘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의사 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8163번님

0: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079번님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이들이 많이 모집되고 또 함께할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마음 한마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6079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우리 6079님이 교회에서 섬기는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위하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마음, 그걸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요, 그 귀한 일에 아이들이 많이 모집되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함께 섬길 동역자들, 선생님들도 함께 보내주셔서 6079님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6079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말씀을 더해주시고 또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0: 아멘. 6079번님의 기도 제목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90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신랑 직장 마트에서 창립 기념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눈이 피로가 쌓인 것처럼 피곤한데요. 원기 회복될 수 있고 저희 가정 승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907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랑이 또 일하는 직장 마트에서 창립 기념일을 맞아 상품권을 받게 되는데 현금으로 또 받아 또 현금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상품권이 아니라 아버지여,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9507님 요즘 눈에 피로가 쌓인 것처럼 피곤하다고 하는데 눈에 쌓인 피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다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0248번님이시고요. 어제 척추 시술을 받은 교회 여권사님과 오른쪽 대퇴사부 골절로 수술 받은 집사님의 부친이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0: 네 목사님.
1: 우리 0248님 본인의 질병보다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0248님이 어제 척추 시술을 받은 교회 권사님, 권사님의 회복과 또 우리 집사님 부친께서 오른쪽 대퇴사부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버지요, 정말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주님.
1: 아버지여,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0248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7087번님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연세가 81세이신 친정엄마가 림프암 조직검사 중이고요. 골수암은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요. 엄마가 몸 상태를 받아들이는데 많이 우울해하십니다. 20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암으로 판정되면 항암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아버지, 이 시간 7087님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기도합니다.
1: 주님.
0: 81세로 연로하신 진정 어머니께서 림프암 조직 검사 중에 있으시고 골수암은 이미 전 단계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식사도 주님. 제대로 못하시고 몸무게도 20kg가 빠지신 중에 아버지요. 그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뭐라도 붙들고 아버지 계속해서 절에 다니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주님.
0: 정말 우리 7087님 그 귀한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7087님의 모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가운데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질병이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 우리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7087님에게 그 마음이 낙담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어머니를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요청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간절한 자녀분의 기도 제목 우리 진정 어머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중국 유학 후 많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전 11시 지금 면접 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네.
1: 실시간 지금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그러시네요. 네, 우리 익명으로 네.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녀를 위한 이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더 헤아리겠습니까?
1: 주님.
0: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1: 아멘.
0: 중국 유학까지 다녀왔던 그 시간들 아버지께서 다 허투로 되어지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오늘 오전 11시 면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면접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할 말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의지하며 면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면접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그 아래에서 잘 넘어지는 자녀가 없을 줄로 믿사오니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 부모님과 자녀 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신 가운데 이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어려운 시험을 일단은 통과하셨는데 최종 면접 시험도 잘 통과하셔서 귀한 공직 생활을 축복 통로로 또 쓰임받기를 아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좋은 응답 사연도 함께 기대해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5496번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이 우선적인 삶보다 모든 경험, 세상적 잣대와 나의 자아를 우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분과 모든 화살이 저한테로 향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남편과 아들의 삶이 순족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네. 5496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549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1: 아멘.
0: 가정 가운데 모든 분리와 불화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 우선적인 삶보다 자신들의 경험 세상 작대로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또 재정적인 부분과 그런 비난들이 이 5496님에게 향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데

0: 아버지여, 서로 날카로움이 서로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남편과 아들의 삶이 순적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부분으로 인하여 싸우던 것들이 아버지 변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아버지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496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9212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의 아들 하나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자궁적출 수술을 합니다. 둘째를 기다렸지만 내려놓는 상처 입은 딸의 그 마음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0: 네,
1: 목사님.
0: 네, 우리 9212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9212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들 하나이고 둘째를 기다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둘째 자녀를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며 키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 아들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마음 가운데도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를 내려놓은 그 아픔보다 첫째를 사랑하여 또 그 첫째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는 내일 이어갈 텐데요.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담주인 보화. 담주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약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세요 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엄지는 다른 손가락 기도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점 기도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나와서 거창하게 자신의 포부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것을 듣노라면은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러질 못해서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꿈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부러워하는 사람은 삶에서 여유를 가지고 좀 대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부럽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릇이 좀 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 제가 새벽마다 하는 저의 기도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기도의 내용이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속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자꾸만 제 마음이 좁아져가고 옹졸해져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제가 정말 좀 큰 그릇이 되고 싶은데 능력은 부족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큰 그릇을 지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간구에 대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10분을 한다 치면은 9분은 간구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냥 구체적으로 뭐 간절하게 끈질기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보다는 실제

성경의 인물은 무슨 간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샘플을 보는 게 어쩌면 더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서, 바울의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더욱 많이 알기를 원했다면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공부만 하나 더 만들려고 고민했을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소? 예정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들 교회론에 관해서 상당히 빈약하던데, 교회론에 관해서 생각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과 누구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죠. 누구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고난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에 있었거든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첫 번째 간구가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를 더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이 부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때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바울의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믿는가?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기업의 풍성함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세상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살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즐길 것은 좀 더 즐겨야 될 것 같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좀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나그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유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지고 서글퍼진다는 말입니다. 때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제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는 제가 위선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쩌면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고 사는 것보다는 믿지 않고 사는 데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믿고 사는 것보다는 믿지 않고 사는 데 훨씬 더 익숙한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 더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꾸만 의식을 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절로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으로

우리 몸이 기울까요? 악으로 우리 몸이 기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선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죄인의 연약함이고 죄인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바울도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알고 되기를 원한다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삶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일은 절대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바울의 기도가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사는 일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발붙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 에베소는 한점 죄악도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런 유혹도 없는 천국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다 아데미요. 그런 미친 듯한 함성이 끊임없이 신자들을 위협하던 바로 그 성에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의 쿠레데스 거리를 제가 걸어가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신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방의 잡신들의 사당이 막 길길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천국 소망도 하늘 영광도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신자인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마저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별 기도의 주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만년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대끼고 불편할 겁니다.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나는 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 한번 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앞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 겁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안될 일도 되고, 가라앉는 사업도 일어나야 되고, 병상도 훌훌 털고 그렇게 좀 일어나야 하는 법인데, 믿는 사람들이 매일 아프다고 하고 늘상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들다고 하고 학업에 진전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 자의 능력이 내삶 안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능력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세상 가치관 속에서 다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히 사는 사람이 저는 능력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심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때로는 세상과 판박은 듯이 똑같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한번 감옥에서나 나와보시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 바울이 여러분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그 능력은 감옥에서 끌어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자족할 줄 알아서 모든 일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형통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자의 패배자의 그 변명이 아닙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부유한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형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이 능력은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입니다. 그 에베소 안에서 저는 이 바울의 간구가 기도가 그 에베소 거리를 제가 가보니까 이게 이해가 확 돼요.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뭘 의미하고 있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바울은 핍박 중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난이 없도록 해달라든지 형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은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함이 바울의 원함이 정말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라면

0: 거의 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또 10분을 주면 그 10분 가운데 8분, 9분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니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모성애가 참으로 강한 한국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 분가해 나가도 여전히 기도에 의해서 책임을 우리 부모는 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우리 자녀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네 번째 손가락 간구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 대답은, 야고보 사도의 대답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안 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 한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간구하실 때는 하나님 저에게 견고한 믿음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저의 이 믿음을 보고 믿음을 전수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열어주세요. 그 간구를 기도에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1: 감주인보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01-731-1004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 수련회를 통해 개별 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신내교회와 도남동교회 아름다운교회는 최근 신내교회에서 첫 공동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고 학생 56명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는 수평 동역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교회 전도사 3명은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신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 행원교회와 경기 부천 복된교회는 청년 공백과 선교 현장 필요를 결합한 상호 보완형 수련회를 마련해 지난 2일까지 복된교회 청년 44명 등 성도 68명이 제주에서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14개 교회의 학생과 인솔자 150명이 참가한 자원 나눔형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고상범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장은 맞춤형 연합수련회와 관련해 교회가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연합이 오늘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오륜교회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도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규현 대표회장 천안 목사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인천 예일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한다며 교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빈소 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 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1%,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식이란 동의는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장례 지도사인 이춘수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문객이 줄면서 무빈소 장례가 확산하고 있지만 빈소가 없더라도 염습과 발인 등 교회의 목회적 돌봄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역시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가교회의 환경, 예식 시간의 단축, 예비 배우자 배려 등을 이유로 교회 밖 예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성호 교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별개로 혼인과 장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며 교회가 성도의 죽음과 결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목회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 사범이 전체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국교회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 역시

9.4%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노출이 쉬워진 만큼 교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승우 국립부경대학교 외래교수는 자녀에게 약물 중독 정황이 나타날 경우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복을 함께 돕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 대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둘째 아들 최강 사무엘 군은 서울 한남 오거리에서 직접 작성한 전도지를 나누며 거리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형통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실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의 말씀도 한 구절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카페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며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아이자야 61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오늘 쏘겠습니다. 지금 9509번님께서 피디님 목소리가 부드럽게 스며드는 방송이 좋네요. 야곱의 축복 신청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509번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볼까요? 블루그라시 브레스렌의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신청해주신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구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유효한, 그리고 한홍재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리고 3874번님이 신청하신 내 주여 뜻대로 찬송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편 26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첫째,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온 회중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록해두신 말씀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큐티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불변하는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매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듣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만유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유 위에 있지 못하고 만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돈 밑으로 세상 성공 밑으로 들어가 그것의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다스려야 할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쳐 만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때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물 위에 서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나요? 아니면 만물 아래로 떨어져 끌려다니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둘째, 장막으로 돌아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 외치는 소리와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번영하고 영원히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백성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 훈련받는 장

성경에서는 신의 산이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해야 할 진짜 선교지는 바로 그들의 장막인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의 종착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후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모세에게 따로 명령하세요. 모세도 지도자로 걸어갈 때 다른 어떤 사역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하나님 곁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곧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든, 장막 같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처소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충실히 서 있나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섬겨야 할 나의 장막은 어디인가요? 아까 음란에 치우쳐 살다 파산의 사건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남매 중 막내인 저는 16살 때 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몇 차례 죽음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형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바쁘신 아버지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돈으로 유흥문화를 일찍 접해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래처에 자주 술접대를 하고 뇌물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라는 32절 말씀과 는 정반대로 살았지요. 주님은 2017년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 2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두렵긴 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가장 귀한 가족을 제 곁에 남겨두신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고 지키니 영육 간의 회복을 경험했답니다. 몇 년간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연락이 와서 매번 프로젝트를 계약할 수 있었고 수백억의 채무도 면책받았어요. 그제야 저는 회사 부도와 광야 같은 생활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저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돈과 음란 마귀가 항상 저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저의 실패담과 함께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32절, 33절에서 모세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의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반면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시내산 언약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깎이고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는 성도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치우쳐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0: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이리저리 치우치고 죄의 종노릇하며 탄식만 했습니다. 이제는 만유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장막에서 식구들과 지체들을 눈물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 따라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이 휴가 고민도 우리에겐 참 행복한 고민인데 북한에도 여름 휴양지로 이름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원산인데요. 최근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북한에서의 비행기가 떴다고 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3, 40분 정도면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피서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북한 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로 평양의 당 간부나 외화를 가진 이른바 돈주 같은 부유층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 과학자나 근로자들도 이용할 거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에게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름 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가깝죠. 이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름난 해수욕장은 일부 주민들에게 그 입장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는 동네 하천이나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죠. 같은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발해 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갈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어디서 무엇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온누리 워십의 첫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수원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5112님도 저는 5호선의 종착역 주변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학생들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남겨주시면서 와, 이 무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충성 샬롬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5703님 강남으로 이동 중에 전철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음식 배달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2261님. 아, 오토바이 타시면서 배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무더위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서 해수욕장도 가지 못하는,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해피데이 매일같이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같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북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0091님. 이 소망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다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소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산 땅에서 평양 땅에서 한창 지금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음 수련회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소망을 울산에서 같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091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화성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2018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찬양 더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하루에 두 가지 상식으로 이 퀴즈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으로 평화 통일되는 복음 통일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2720님 그리고 오늘도 절로 감사함을 느끼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5703님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이 문제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기차표나 버스표만 끊으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사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양에서 개성에 가는 것, 개성에서 원산에 가는 것, 이렇게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 평양에서 원산으로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발급을 받아서 이게 꼭 있어야만이 그렇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이동도 걸어서 가는 뭐 차를 타고 가는 이동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행 증명서일까요? 주민등록증일까요? 관광 여권일까요? 정답 뇌물이요 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이 필요한 이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뇌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311님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당장 마음만 먹어도 뭐 시간과 다 허락이 된다면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 땅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치 뇌물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건 무엇일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1번 여행 증명서일지 주민등록증일지 관광 여권일지. 오늘도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오늘은 근데 먼저 또 정답을 나누기 전에 한 분께 그래도 드리면서 가고 싶어요. 새싹회원이신데 8630님 이건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을 기다려봤는데요. 4447님이 보기 한 번만 더 내주세요 라고 찬양이 막 시작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가 문제였고요. 1번이 여행 증명서, 2번이 주민등록증, 3번이 관광 여권입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관광 여권이 필요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옆 동네를 가려고 해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죠. 북에서 온 북한이 고향인 동료가 있어서 그쪽 사정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우리 정답을 이렇게 도전해 주셨던 1926님도 계셨고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계신가 봐요. 가끔 저희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세요.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남북한이 같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3580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셔서 정답까지 맞춰주셨나봐요.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정답 기다리고 있어요.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몇 분 더 선정을 해보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5084님 아멘. 우리가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마다 분명 그곳에는 예배 처소가 세워졌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지겠죠. 그 소망을 붙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오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508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행을 떠날 때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북한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친척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은 돈이 많은 지도부층이나 그런 층들이, 그런 주민들이 뭐 평양에서 원산을 가거나 피서를 갈 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샵 106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동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였어요. 정답은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여행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검색을 하신 걸까요? 우리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여행증이라고 부르고요. 여행 증명서가 따로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뭐 동사무소 가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왜 가는지 그 목적과 행선지와 또 소속 기관 신청하는 사유들을 일일이 다 검열을 받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걸어서 옆 동네 또 옆 동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지 우리 이렇게 퀴즈를 이런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1번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하셨던 2589님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허가를 받는다는 게 참 속히 통일이 되어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2589님 이 기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죠. 선물 보내드리고요. 2주 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날씨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못 보았어요. 속히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북한 땅에서 백두산을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8448님도 함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항상 기도하고

했습니다. 승리합시다 하시면서 여행 증명서 보내주셨던 8783님도 정답 맞춰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여행 증명서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던 2520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도전해 주세요. 요즘은 보통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뭐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제주나 부산 같은 국내선을 오가는 항공사까지 적지 않죠. 세계 여러 나라로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북한에서는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이건 저희가 주관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평양에서 원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던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항공사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다섯 군데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오늘 이 문제도 생소하게만 보이지만 분명 이 항공사 이 비행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과연 그 통로는 몇 군데일지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지금 한 군데도 나왔고요. 두 군데도 나왔고요. 이게 참 많아질수록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나눠보면서 정답 기다리면서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신청 찬송도 되나요 하셨던 청취자분 계세요. 4009님 보내주세요. 신청 찬양도 기다릴게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을 2분 정도 더 기다려볼 텐데요. 북한에는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비행기를 분명히 타고 갈 이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주관식으로 내보고 있는데 한 군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세 군데까지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또 OFP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협찬 소개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문자와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세 군데였어요. 한 군데, 한 군데가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았던 정답 한 군데가 정답입니다. 고려항공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950년대부터 있는 항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90년대 이름을 바꿔서 고려항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국제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 선양 또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철도로 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선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돈이 많은 층, 엘리트층 이런 분들은 또 평양에서 원산까지 30, 40분이면 오가는 여행길에 오르기도 한다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그 문제처럼 비행기를 운항한다고 해서 누구나 표를 사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쉽게 누리기 어려운 우리에게 일상이 일상이 하는 북한 땅의 모습인데요. 기도가 정말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한 곳 정답 보내주셨던 6490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어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0대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하시면서 7670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의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767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출첵합니다. 세 군데요. 북한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 군데이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4447님. 일단 북한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한 군데인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서른 군데 우리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들이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거겠죠.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선한 것 하나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고 하시면서 3874님도 보내주셨고요.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70년을 함께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요. 세 군데가 아닌가요? 새싹회원님 퇴근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틀린 문제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7791님 더 오래 남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더 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791님 오답을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 이분의 문자로 이분의 이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인사드리고 싶네요. 2737님의 문자인데요. 하늘길도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북한으로 선교 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항공사가 몇 군데 있는지 알아? 북한의 유명한 피서지가 어딘지 알아? 라는 질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복음 통일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지만 2737님의 고백처럼 하늘길도 많이 열리고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성경에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신앙의 믿음의 가진 자로서의

0: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좌우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인도 원수도 모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의 또 다른 열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거운 것을 깨닫고 죄사함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회개 용서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면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해지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모든 일에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은 있어야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발견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나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자유는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도 각기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성이고 타당성 있고 그 진리를 알 때 해방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이런 해방은 무지에서 해방이지 죄에서 해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이 자유의 해방감은 정신적으로도 공부를 각기 많은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롭게 또 자꾸 자기 깨우침을 줄 때도 희열을 잃고 해방을 준다 그러지만 죄에서 해방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을 놓고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한 영적인 지식에 자신의 욕심을 첨가하여 우상숭배에 떨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원인자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변화하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정의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혜와 사랑과 정의의 인격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관해 깨닫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생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0: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 바꿔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차 바꿔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언급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떼쟁이 믿음은 유치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두세 살 아기가 떼를 쓰면 귀엽게 보이지만 나이 5,60을 먹고 떼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섭리, 예정의 섭리, 은혜의 섭리로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강력해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과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하게 산 자에게는 죽음과 재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인과의 섭리가 우리 인생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사랑의 섭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강력해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둘째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여 승리하는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

0: 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에스겔 36장 이 말씀의 맨 앞에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우리 대한민국이 받을 복이고 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이 완전히 짓밟히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토록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사가 되어서 쇠사슬에 결박을 당한 채 1000km가 넘는 거리를 끌려가야 하는 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탄식하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있을 때 그들이 떠난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예루살렘 땅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황폐한 그 땅 그 땅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과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과 에돔 족속은 한 핏줄의 형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바로

유다 백성이고 에돔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속아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에서,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요, 유다 백성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극도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조롱하며 그 백성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 저 옛적 높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의 차지가 되었다, 그 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며 멸시하고 있는 그 에돔족 속과 이방 민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수치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을 들으라.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던 에돔과 이방 민족들처럼 일제는 우리 민족을, 이 땅을 식민지로 차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짓밟고 유린을 하였습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침략이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을사 늑약으로 말미암아서 대한제국의 외국권이 완전히 강탈을 당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대한제국이란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1910년 8월 22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민족의 토지와 식량을 다 수탈해 버렸어요. 38만 명의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113만 명의 이 나라의 백성을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넘는 여성을 전쟁터의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2천 명을 강제로 감옥에 투옥시켰고, 또 이 땅에 있었던 1200개의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처지와 우리 민족의 처지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그 드라마를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였은즉.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손을 높이 들었다. 내가 맹세하였은즉이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내가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 높이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아니, 이방 민족은 반드시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조롱한다고? 내 백성을 멸시하고 있다고? 내가 맹세컨대 내 백성을 조롱하는 그 대적을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선포가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1945년 당시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일제의 만행이 가장 정점에 달, 그러니까 이 땅을 영구히 지배하려고 한 그 일제의 만행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가 1945년입니다. 이 민족의 애국지사들, 교육계의 지도자들,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 이 민족의 지도자들 20만 명을 단번에 학살하기 위하여 8월 17일이 되면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든 씨를 다 제거해버린 그 엄청난 만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살생부를 준비해서 8월 17일만 되면은 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리라. 일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8월 6일과 9일에 뜻밖의 일본 본토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일본 제국이요, 그 상황에서 8월 15일 날 연합군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항복이라는 수치스러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8월 15일 날 일제가 연합군 앞에 나아가서 이 항복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광복의 소식,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땅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손을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 우리의 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였은즉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를 조롱하는 모든 대적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조롱과 위협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주시고 내가 맹세하였은 즉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를 조롱하는 그 대적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승리의 선언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그 땅을 향해서 가슴 벅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다음 장 37장에서 보면은 골짜기에 뿌려진,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다라고 본인들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뿐이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의 땅에 다시 가지가 돋아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치 마른 뼈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인생,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가지가 돋아날 것이야.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땅,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왜 다시 가지를 돋아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그 죽어있는 땅을 살리시는 이유는요, 내 백성을 위하여. 그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는 이유는요,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회복의 드라마가요, 펼쳐진 사건이 있어요. 광복 이후에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국토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치르면서 상가들의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도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땅, 이 민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969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파괴된 산림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 땅의 모습이 사망 선고를 받은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복 불가능, 사망 선고를 받은 지 불과 13년 후에 1982년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대한민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토를 회복한, 산림을 회복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공식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땅은 이미 죽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땅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가지가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 땅 가운데

0: 네, 그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재헌국회가 개원할 때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이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그 재헌국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단상에 올라가서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민족의 첫 시작에 그 기도의 소리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백성을 위하여 이 황폐한 땅에 다시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이고 이 땅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뼈가 말라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다시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회복의 정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예전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낮게라는 단어의 원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낮게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처음보다 나은 모습으로,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땅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 있는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으로 여행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거쳐간대요. 그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한국에 온 전 세계 여행객들, 방문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부산이에요. KTX를 타보면요, 자리가 없어요. 평일에도 자리가 없어요. 관광객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모습으로, 흠모의 대상으로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산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백성들이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 부산 땅에 모여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했던 땅이 바로 부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기쁨의 땅으로, 위로의 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처음보다 나은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받을 복, 과연 어떤 복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들어 올리시면서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이 백성이,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깨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시는 분들, 학교 방학이 아닌 교회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 새끼라에서 방학 무교라고 표현하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휴대폰 꺼내시고요. 오늘도 꽁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꽁트 한 편 드리시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시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쇼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그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주시는 문자나 어플 메시지에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보고 싶었어.
0: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우리 고현 집사님 보고 싶으셨죠?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꽁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어제 그제 네. 오늘 아침에 살짝의 찬바람 느낍니까?
1: 시원하더라고요.
0: 약간 네. 예,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1: 바람이 좀 다르죠.
0: 와, 네. 이번 주 다르네요. 다음 주는 아마 더 다를 것 같은데. 자,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 김포 날씨 화창합니다. 와. 전남 광양 날씨가 흐린데 집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아산에서도 함께하고 인천, 익산, 서천 듣고 계십니다. 원주 호떡 집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호떡 집사님. 네. 그 호떡 집사님인가 지난번에 운영위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뭐 호떡 나눠주시고 예, 그렇구나. 9850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3312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문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죠? 집사님?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니까요. 자,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보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까 기대합니다 하고 제주에서도 우리 4638번님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와. 서울 가산동에서도 네, 일하시면서도 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또 콩트가 펼쳐지냐면 오늘 제목이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 오픈.
1: 네.
0: 광야점이네요.
1: 네, 광야점입니다. 네. 네.
0: 여기점 있는데 오늘은 광야. 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광야점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배달의 하나님이 뭘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1: 네.
0: 예, 자, 배달을 해주시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 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받는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방학 보내실 때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꽁트 잘 듣고 끝에 문제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꽁트 들어갑니다.

0: 진짜 배고파 죽겠네. 광야의 맛집은 커녕 편의점 1+1 행사도 없잖아.
1: 아이고 대마리 그냥 광야는 완전 누 맛집 준이야. 아이고.

0: 모세님, 우리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1: 난 눈앞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마늘 바게트랑 삼겹살이 하른거려.
0: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땐 고깃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는데 여기 모래밖에 없잖아. 이집트 노예 시절이 그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에이, 별점 0.5점 드립니다.
1: 여러분, 여러분, 나 모세인데 리뷰 악플은 그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가보십시오.
0: 아니, 그럼 새벽 배송? 그럼 내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무료 배송될 예정이라고요?
1: 무료 배송? 택배기사님이 광야까지 오신대요?
0: 잠깐만, 바닥에 이게 뭐야? 서리 같기도 하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꼭 진주 같은데. 아니, 스티로폼 알갱인가?
1: 너 먼저 먹어. 어서 기미상궁이 되어보아라.
0: 미쳤어.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바삭하고 완전 달콤해. 그 뭐랄까? 단짠의 정석이랄까? 고파속초. 그 자체라고.
1: 어? 그래? 그럼 나도.
0: 어서 먹어봐.
1: 어, 진짜네. 완전 단짠.
0: 완전 고급 디저트잖아. 대박. 모세님, 이 디저트 이름이 뭡니까?
1: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답니다.
0: 만나? 오케이, 저스. 근데 모세님, 아침엔 디저트 먹었으니까 저녁엔 삼겹살 같은 고기가 땡기는데 혹시 단백질 코스 가나요? 그건 좀 안 되겠죠?
1: 하나님은 투덜대는 우리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며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선하게 채워주시는 배달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0: 저기 하늘에서 때로 날아오는 게 뭐야? 먹구름이 아니라 새떼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매출하기야!
1: 대박! 저녁 메뉴는 매출하기 고기 뷔페 오픈이다!
0: 배달의 하나님은 쿠팡 이츠보다 빠르네. 배달의 하나님, 별 5개 만점에 500개 드립니다! 자, 성취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문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점, 배달의 하나님께서 광야점을 오픈하셨고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겠죠? 예, 보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습니다.
3: 네, 나와 있어요. 정답이,
2: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그리고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샵 1069번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시.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꽁트 해봤습니다.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을 오픈하셔가지고
1: 네.
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내려주신 것 중에서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양식입니다. 근데 힌트 드리면 꿀과자.
1: 꿀과자. 그렇죠?
0: 꿀과자. 꿀과자입니다. 이 꿀과자 만나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예. 자, 혹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로 듣는 분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거기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힌트. 근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보기.
1: 어떻게 PD님이 보기, 한번 보기 내주시나요?
0: 보기 제가 할까요?
1: 네.
0: 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어? 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만나? 에?

0: 다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기.
1: 다시 해볼게요. 1번 네.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0: 그렇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1: 만나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0: 그러니까. 네. 자, 이 보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나는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좀 정체를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학이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일 방학 이것은 무엇일까? 비방학 있습니다. 비방학. 예. 네.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중에서 진짜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1: 제발 만나줘.
0: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천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깨라 보물 퀴즈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고현 집사님이라고?
1: 네, 저 외자지요.
0: 아, 네, 고현 네.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죠. 1번 보기가 만나죠?
1: 네. 예.
0: 두 번째는 안 만난다는 거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분은 뭐 꿀이라고 보낸 분도 있고요.
1: 네. 예.
0: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꿀, 과자, 형식. 자, 그러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방학생, 무교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예, 교회를 현재 안 다니는 분들 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막 이제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네. 자,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고, 자, 들어올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만나.
0: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하고 메추라기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과자 맛 양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제가 모세 역할도 했고 이제 불평 불만 많은 예, 남자 네, 역할 네. 우리 집사님이 여자 역할 했는데 네. 그렇게 투덜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굶어 죽지 않게 네.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불평 불만 할 때도 있지만 막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지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이렇게 아마 신호 보내는 분들이 우리 방학생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분들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방학 무교생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1: 네,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1: 방학이고 무교라고도 예. 보내 주셨네요.
0: 자, 이분 한번
1: 네.
0: 정답
1: 안 졸리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0: 전화 한번
1: 하셨는데요.
0: 드려볼게요.
1: 네, 전화로 졸리지 않게 한번
0: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네. 네? 안 졸리게 기도해 달라고 네. 0306번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이제 극동 방송의 예.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예, 아까 진짜 운전 예.
0: 아까는 예, 운전 중이었고 지금은 운전 아닌가요?
2: 아까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
0: 지금 운전 중입니까?
2: 아까, 예.
0: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2: 아, 지금 정차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0: 조금 있다가?
2: 예.
0: 그럼 조금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요.
2: 예.
0: 5분 1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0: 교회 예, 안 다니는 방학생 맞죠?
2: 예.
0: 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0: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아, 이분
2: 네, 운전 중이셔서.
0: 방학생 맞네요.
2: 네, 맞아요.
0: 예, 아까는 이제 운전 전이어서 졸리는데 안 졸립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2: 다음 분 한번.
0: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781. 0781. 1번 맞나?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2: 4년째 방학이라고 하시네요.
0: 4년 방학생.
2: 네.
0: 4년 방학생 0781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전화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0: 네네네.
2: 써주셨네요.
0: 아오.
2: 네.
0: 오늘 꼭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0781번님. 다른 데 잠깐 가셨을까? 전화 다시 한번
2: 네, 다시
0: 해볼게요.
2: 한 번요.
0: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근데 뜰 겁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는 일반 전화입니다. 0781번님.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2: 맞아요.
0: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예? 주여 받으셔야 되는데 주여 아우 안타깝네요.
2: 네.
0: 아우 0781번님.
2: 네.
0: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2: 다른 분.
0: 자 다른 분. 자 이분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자, 이분은 7078번님.
0: 7078번님.
2: 네.
0: 자, 1번이라고.
3: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0: 이렇게
3: 있는지
0: 전화될 때가
3: 확인해
0: 있어요. 아,
3: 보겠습니다.
2: 그래요.
0: 자,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0: 여보세요?
4: 네.
0: 네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4: 안녕하세요.
0: PD인데요.
4: 네.
0: 예.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혹시
4: 네.
0: 학생이에요?
4: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0: 애기 엄마요. 그렇구나. 예. 어느 지역이세요?
4: 성북구요.
0: 서울 성북구.
4: 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4: 네.
0: 너무 목소리가
2: 애띄어서,
0: 학생 같아가지고 저는
2: 애띄어서, 네.
0: 애기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 애기가 몇 살입니까?
4: 네 살이요. 미운 네 살이요.
0: 미운 4살. 혹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방학인가요?
4: 네.
0: 몇년 방학이에요?
4: 4년이요.
0: 4년. 아기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학이구나. 아,
4: 네. 네.
0: 그래요. 자,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나요?
4: 네.
0: 라디오가 옆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쵸?
4: 껐는데.
0: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거
4: 네.
0: 맞죠?
4: 네.
0: 자, 그런데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극동방송은?
4: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에 틀어줘가지고
0: 네네.
4: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듣고.
0: 옛날부터?
4: 네.
0: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잘 다닐 때부터?
4: 네.
0: 그렇구나. 친정엄마는 또 다른 데 계시고요.
4: 네.
0: 친정엄마가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시군요. 자,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연결 맞나요, 저하고?
4: 네.
0: 방학이라고는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고.
4: 네.
0: 그쵸?
4: 네.
0: 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4살, 그 아까 미운 4살, 그쵸?
4: 네.
0: 미운 4살 또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4: 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4: 네.
0: 응? 알겠죠?
4: 네.
0: 자, 우리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4: 네.
0: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4: 뭐 있어요? 전잘 몰라가지고.
0: 선물은 잘 몰라요? 자, 그럼 선물
4: 네.
0: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옆에 소리가 이제 애기 소리였구나.
4: 네.
0: 애기가 옆에서 소리를 내는구나.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에서 메이플 아르견과

0: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거리요.
0: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자, 주얼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1: 네.
0: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1: 남편은 없고 애기 혼자 키워요.
0: 아, 그래요. 혼자 있어요.
1: 네.
0: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
1: 네.
0: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니요, 엄마는 방학이에요.
0: 아, 엄마가 극동 방송 알려줬다면서요.
1: 네.
0: 근데
1: 애기
0: 엄마도
1: 때문에
0: 엄마
1: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예.
1: 그래서 같이 갈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0: 아,
1: 갔거든요.
0: 엄마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1: 네.
0: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따님은 7078번님은
1: 네.
0: 우리 4살 우리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쵸?
1: 네.
0: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0: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원래?
1: 아니요, 동대문의 중앙선교교회요.
0: 그쪽에
1: 거기
0: 다니고
1: 때문에 다니.
0: 있었습니까?
1: 네.
0: 근데 애기랑 있으면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은데.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 아까 몇년 방학이라고 했죠?
2: 4년 방학.
0: 4년 방학. 4년
2: 네.
0: 방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 네.
0: 결단의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결단의기도.
1: 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하는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자, 우리 아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내 부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내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아버지 이름을
0: 자,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아무 예수를
0: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유, 그래요. 우리 7078분이 지금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느라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기도하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용기 내셔서 교회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어머니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1: 십자가 하나 받고 싶어요.
0: 예?
1: 십자가요.
0: 그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지금 중단된 지좀 오래됐는데, 옛날 그 도자기 십자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 네.
0: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 골라주시면?
1: 쭈꾸미요.
0: 쭈꾸미, 알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쭈꾸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감사해요.
0: 예. 자, 이렇게.
2: 네.
0: 아우, 참, 혼자 이렇게 4살
2: 맞아요.
0: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 육아를 할때참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0: 네네.
2: 믿음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니까,
2: 예.
0: 예. 참, 이때, 뭐, 집사님도 경험해
2: 그렇죠.
0: 보셨겠지만,
2: 저도
0: 이때 진짜
2: 작년
0: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2: 네.
0: 예배를 드리러 가도, 이게
2: 맞아요.
0: 예배를
2: 짐이
0: 드리는
2: 엄청
0: 건지, 예배를
2: 많습니다.
0: 드리는 건지 참
2: 네.
0: 힘들 텐데,
2: 맞아요. 네.
0: 그래도 이제 4년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까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
2: 네.
0: 그분한테
2: 한번 다시 전화

0: 자,
1: 한번
0: 한번 전화해볼까요?
1: 네.
0: 그분 이제는 정차하셨을 것 같은데.
1: 네, 0306번님.
0: 예.
1: 네.
0: 자, 우리 0306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신호 갑니다. 0306번님.
2: 네, 여보세요?
0: 네, 정차하셨나요?
2: 예, 정차했습니다.
0: 라디오는 이제 꺼주시고 혼자 계시나요? 차 안에?
2: 같이 있습니다.
0: 같이 있어요?
2: 예.
0: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2: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있습니다.
0: 두분 계세요? 두 분? 그래요? 그럼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든지. 예.
2: 예, 껐습니다.
0: 꺼셨어요. 옆에
2: 예.
0: 계신 분도 혹시 방학생인가요?
2: 아니요. 방학 중이지 않으시고,
0: 옆에
2: 계속적으로 계속 다니시고
0: 교회 잘
2: 계십니다.
0: 다니시는 분.
2: 예.
0: 우리 0306번님은 몇년 방학이세요?
2: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방학 무교 이렇게 쓰셨구나.
2: 예.
0: 거의 무교나 마찬가지다는.
2: 예,
0: 오늘 방송
2: 맞습니다.
0: 혹시 그냥 원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저는 여기 잘 듣지 않았는데,
0: 예.
2: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주 독실하게 계속 들으시는 분이어서,
0: 예.
2: 라고 듣게 됐습니다.
0: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소개받고 듣게 되셨군요.
2: 네,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그러면.
2: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0: 같이
2: 들었습니다.
0: 들으셨구나.
2: 네, 예.
0: 오,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셨겠는데요?
2: 좀 소리를 작게 틀고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0: 예.
2: 소리는 잘못 들었는데,
0: 예.
2: 우연찮게 그 문자 보내는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라고 하고 방학생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2: 네.
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2: 네.
0: 우리 0306번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2: 예.
0: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해주시거든요.
2: 예.
0: 오늘 하나님께서 0306번님 선택하셨고
2: 예.
0: 이렇게 또 부르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 예. 예.
0: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0306번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오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오늘 퀴즈 정답? 퀴즈는 못 들으셨죠? 퀴즈는? 예? 퀴즈는 잘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 예.
2: 예.
0: 오늘 퀴즈가 이제 만나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없었는데
2: 네.
0: 그래도 방학 무교라고 써있길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2: 예.
0: 예.
2: 감사합니다.
0: 이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자 같은 이름이 이제 만난데 예. 아무튼
2: 예.
0: 이렇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0306번님. 그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군요.
2: 네, 맞습니다.
0: 어렸을 때. 예. 자, 오늘
2: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2: 네.
0: 선물 소개할 때그 들으셨어요?
2: 예, 들었습니다.
0: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거기서
2: 예, 들었습니다.
0: 어떤 거 원하시나요?
2: 단백질 쉐이크.
0: 단백질 쉐이크.
2: 예.
0: 좋습니다. 자, 옆에 애청자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 드리면 좋을지.
2: 연어를 원한다고 하시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연어 보내드리도록
2: 예.
0: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0306번님,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2: 예.
0: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2: 예.
0: 0306번님을 향한.
2: 예.
0: 그래서 우리 0306번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0: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0306번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점차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06번. 예. 알겠죠? 교회도 예. 나가시면 좋겠고. 사시는 예. 곳이 어디십니까?
1: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에서.
0: 남동구에서? 예. 예.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예, 말씀해주세요.
0: 예, 그렇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동네 사시나요?
1: 아니요, 다른 동네.
0: 다른 동네. 그러면 예. 우리 0306번님 동네 건강한 교회에 저희가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
0: 아,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죠? 예. 예.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셔서 그 교회 꼭 가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계속.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0: 예,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동료분도 감사해요.
1: 네.
0: 네.
2: 아이고, 야. 감사하네요, 진짜. 참 이런 이렇게 경우가 많네요.
0: 많아요.
2: 차량에서 예, 예. 이렇게 지인을 통해 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이런 경우가 참 많네요.
0: 예, 극동 방송을 딱 네. 듣게 하시면서 네.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네.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가장 효과적이에요.
0: 네,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교입니다, 무교.
2: 무교 1번 맞춰 주셨고요. 예. 8179님.
0: 그렇습니다.
2: 8179님.
0: 무교라고 보내신 네. 8179번님. 자.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본인이 지금 무교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3: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어느 지역입니까?
3: 하남시 경기도예요.
0: 경기도 하남시. 옆에 누가 네.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옆에 가족들이.
0: 가족들이 가족들이 네. 무교라고 보내라고 옆에서 코치해 준 것 같은데.
3: 네.
0: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옆에 있는 가족들은 무교가 아닌가요?
3: 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예. 예. 기독교고 저만 무교여서 제가 보냈어요.
0: 친구들은 다 무교가 아니고 본인만 무교. 친구도 있고 네. 가족도 있고요?
3: 네.
0: 부모님도 계시나요?
3: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0: 아, 부모님은 안 계시고. 네. 그래요.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었겠는데요?
3: 네, 맞아요.
0: 지금 와. 방송 연결되는 거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미소를 짓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3: 네.
0: 다 같이
3: 네,
0: 듣고 있나요?
3: 듣고 있어요.
0: 옆에서 네, 듣고 있어요?
3: 있어요.
0: 네. 그렇구나. 혹시 대학생 친구들인가요?
3: 네, 맞아요.
0: 대학생. 왠지 목소리가 대학생 같습니다. 예. 네. 교회 안 다녀봤어요? 교회?
3: 예전에 잠깐 그냥 일요일에 몇 번 가본 거 말고는.
0: 예전에? 진짜. 그렇구나.
3: 네, 어렸을 때.
0: 그렇구나. 친구들이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던가요?
3: 네, 가끔 해서 가끔 몇 번 따라가 본 적
0: 따라가 본 적은 있어요. 야, 네.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네요. 대학생 친구들이 극동 방송을 듣고 옆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3: 네. 네.
0: 다 SNS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2: 네.
0: 자, 일단 우리 8179번님 아까 제가 선물 막 부르는 거 들었나요?
3: 네.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3: 아무거나
0: 난 힘든데 골라줘야 되는데
3: 네?
0: 거기서 뭐요? 소곱창, 단백질, 냉면, 묵,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3: 연어?
0: 아니 본인 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드릴게. 본인 거부터 얘기해. 본인 거.
3: 연어.
0: 옆에 있는 분들 연어 드릴게.
3: 네.
0: 옆에 있는 친구는 연어 드릴게. 자, 본인 8179번님 우리 무교생은 뭐 드릴까요?
3: 저는 커피.
0: 커피. 알겠습니다. 네. 옆에 뭐라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0: 두 명이
1: 두 명.
0: 있어요.
1: 그럼 한 명은 연어 네. 말고 또 한 명은 또 뭐 드려요, 그러면은? 네?
0: 주얼리?
1: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자, 연어 주얼리 네. 커피 그렇게 보낼게요.
0: 감사합니다.
1: 그 대신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 8179번님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죠? 우리 연어하고 네. 주얼리파 옆에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179번님 네, 어렸을 때 몇 번 네.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다 네. 죄인이거든요. 근데 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0: 네.
1: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어디 가요?
0: 천국.
1: 천국 가고 천국은. 그렇지. 착한 네.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서 내가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예수님을 믿었을 네.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친구들이 그 같은 동네 사나요?
0: 네, 같은 동네 살아요.
1: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네.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0: 네.
1: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예.
0: 네.
1: 알겠죠?
0: 네.
1: 네. 오늘 이렇게 뭐 친구들에 의해서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1: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옆에 친구분들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2: 와 좋은 친구네요.
1: 예. 어우 이제 시간이 얼마
2: 친구를 잘 사귀어야
1: 안 남아가지고 네. 자 오늘 와. 다 사연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감사해요.
3: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4: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이란 이 죄의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성 죄에서 자유. 그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봤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할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봐도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해방. 여러분들 곧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에 그 해방감을 맛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서 그 자유함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학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의 인격

0: 한 분 속에 묻어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변화가 있으므로 학생들한테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기독교 대학이다. 야, 그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못 느끼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는 이 영생 속에서 때에 따라 나의 자존심,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버릴 수 있고 손을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을 믿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허황된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거라고 많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자,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 보다도 이 정신의 마음에서 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없이 천국 간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물질, 명예 그거를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신학자, 철학자들을 더 높여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까오 고흘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몸이 아플 때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좋은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는 것, 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까지도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도 혹시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무엔의 음성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어제 닭볶음탕 저녁으로 먹었는데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출첵합니다. 남편이랑 오랜만에 영화 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곡 부탁드려요. 남겨주셨고요. 또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습니다. 6472님은 앱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내주셨네요. 믿음 보내주시면서 저는 휴가 중에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참여합니다. 라고 첫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0317님은요.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태양 무지개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태양을 둘러싼 이런 원형의 무지개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햇무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햇무리가 나타나면 그 수증기나 얇은 구름이 대기 상층에 존재한다는 신호여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햇빛이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고 있는 신기한 광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742님, 남편은 삼계탕, 저는 훈제오리를 넣어서 월남쌈 먹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자기 거 만들어 먹었는데요. 저는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서 건들건들 했습니다. 그냥 방송 들으면서 점심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늦은 점심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아내를 사랑하나 봅니다. 함께 먹자고 하네요. 이렇게 얻어먹은 게 많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맛있으니 먹어야겠어요. 제가 만드는 건 포기하기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피디님도 이런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멘. 네, 이 더운 여름에 요리를 해주는 배우자는 정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거일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저녁 시간, 저녁 전이죠. 이렇게 저녁이 다가오는 시간에 많은 분들 배가 고파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20님 샬롬, 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저는 열사병으로 와서 기절할 뻔했는데 다행히 옆에서 남편이 마사지해줘서 간신히

예배 드리고 왔어요. 믿음을 오고 가족분들도 조심하세요.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이 사랑 가득한 배우자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네요. 남편이 마사지를 해줘서 간신히 이렇게 일어나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사랑 가득한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 가운데 0720님처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527님 늦은 출첵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기후로 변한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더위가 절정이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주말부터 바람이 불면서 견딜만 하네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9671님, 고피디님 수고 너무 많으세요. 이 복음방송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준비하시지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미소와 함께 큰 칭찬하고 계시네요. 이에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따뜻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한 사람. 찬양 속에 담긴 성경 인물을 함께 만나보고요. 그 성경 인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들을 함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신청곡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행복한 가정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곡의 찬양에는 성경 속 인물의 믿음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을 알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알면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찬양 속 한 사람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고 사촌 모르드개에게 양육받았던 유다인 소녀였는데요.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왕비가 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왕비가 된 이후에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세워졌는지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찬송과 함께 만나봅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왕후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우리 인생에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원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에스더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함께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크룩스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멘. 크룩스 음성으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왕궁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모르드개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법은 한 법이라.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아멘. 에스더에게도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명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명연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의 이야기 살펴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국 결단합니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대신에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건데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짧지만 정말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받아줄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We will keep our faith alive. 영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찬양 속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 앞에 서기 전에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데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베냐민, 그리고 사흘 후 에스더는 왕의 뜰에 섰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왕은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으니 기도로 준비한 에스더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생각과 방법부터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좋은 이웃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결국 하만이 꾸몄던 악한 계획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는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스더 8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콜로라도 레거시 남성 사중창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토브 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일하고 계심을 함께 찬양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꼭 서머 스페셜 찬양 속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속 한 사람의 주인공 에스더와 함께 걸어봤습니다. 에스더의 삶을 따라가 보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발견했고 그리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 진행되는 나라사랑축제 소식도 미리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13일과 14일 양일간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13일에는 여수,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진행되는데요. 두 행사 모두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는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정돼 있고요. 부산에서도 같이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67님,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8527님, 고피디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오늘도 덕분에 충만한 오후네요. 남은 오후도 은혜의 시간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유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23편. 어린이들부터 많이 암송하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상상만 해도 참 평화롭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푸른 풀밭이라는 이미지보다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양은 생각보다 예민한 동물이라서 두려움이 있거나 무리 안에 갈등이 있거나 해충이 몸을 괴롭히거나 배가 고프면 좀처럼 눕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는 것은요, 그저 환경이 좋아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살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고 마침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모든 걸 돌봐줬다는 뜻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내가 알아서 드러누워 쉬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서 친히 누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걱정이 있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나누고요. 관련 찬양을 함께 들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이렇게 찬양을 검색만 해도요. 정말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암송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좀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책상 앞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양이 어떤가 자세히 관찰하며 시편 23편을 더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랑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봤겠죠? 양이 어떨 때 불안해하는가? 양은 어떨 때 목자를 찾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가? 매일매일 눈앞에서 봤을 테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종종 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양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눕는 거요. 어쩌면 가장 괴로운 것중 하나가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에는 과학이라고 불리는 비싼 침대도 있고요. 좋은 호텔에 가면 푹신한 침구에 좋은 베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누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드는 건 아니죠. 몸을 눕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누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또 한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누워도 참된 쉼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더 은혜롭게 다가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떤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돌보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히 눕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돌보셔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또 어린이들의 찬양 함께 했고요. 또 주 날 인도하시네, 대구시립합창단의 합창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이 또 뒤에 함께 나오는 곡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목자 되시는

마음을 묵상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입으로 읊조리게 됩니다. 그만큼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가 또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가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371번님, 요즘 자려고 누우면 이런저런 걱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설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걱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또 편히 자고 싶네요. 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하나님이 정말 평안과 쉼 허락하시기를 저도 기대할게요. 아, 6842번님 힘찬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오늘따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네,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워낙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또 그것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겠죠. 1058번님, 휴가 다녀오면 푹 쉬고 올 줄 알았는데 휴가 다녀오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곳에 간다고 꼭 마음까지 쉬는 건 아니라는 말에도 공감이 됩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휴가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죠. 네, 다시 요거를, 이 루틴을,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916번님이요.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요. 비 온 뒤에 풀도 푸릇푸릇하고 바람까지 불면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푸른 풀밭 같군요.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힘찬 가족들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05번님, 아들이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온 가족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맡겨보겠습니다. 아멘.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그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5830번님, 새로운 직장 허락하심에 감사드린다고요. 한 직장에서 35년의 근무를 마치고 정년퇴직하고 근데 주님께서 새 일터를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35년을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시고 근데 또 새로운 곳에 불러주셨네요. 네, 부르신 그곳에서도 또 주께 하듯 성실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응원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같이 할게요.

오늘은 시편 23편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라는 한 단어를 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살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고 리더와 목회자와 그래야만 하나님의 배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오래 다녔는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부터 구원받고 그저 중학생 정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구도 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면 또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자라가야 돼. 어린 아이에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다니는데 직분도 가졌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늘 남의 신세를 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차게 자라고 있는 농작물처럼 신앙이 해마다 달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게 되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또 3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자,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누군가 하면 불신자의 불신자. 그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다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라고 해요. 어린 아이. 다음은 신령한 자, 역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이야기를 들어도 아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가야 하는데 역에 속한 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육신에 속한 자라도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린 아이로 계속 있으면 어떻겠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빨리 자라나야 돼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애들은 아 저기 엄마가 있으니까 날 따라가자 이렇게 어른이 와서 하면 그죠? 그게 참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아니 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오느라 하면 따라갑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도박꾼이 상대방을 속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 또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그리고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이 근거 없는 이런 거짓말들, 정말 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자세히 들여보면 이제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분별해서 참과 거실을 분간하고 거짓과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생활 또는 요동치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13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과거 역사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상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목표가 작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사실 그 불교도 보면 불교 참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 철학이고 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범신입니다. 그 불교의 교리는 보면 내가 불교의 교리를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어져요. 유일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는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불가능하다. 체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 모습 한 모습 조금씩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과 되는 대로 가는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대학에서 대학 농구팀을 세 급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시켰답니다. A팀은 매일 슈팅을 연습했어요. 실제로. B팀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C팀은 실제로는 안 하고 늘 상상으로 이렇게 그 슈팅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답니다. 한 달 뒤에 A그룹은 득점률이 25% 향상하더랍니다. 그리고 B그룹은 전혀 다른 변화가 없어. C그룹은 상상으로 했지만은도 상당한 그런 실적이 오르더랍니다. 이처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에 간 사람들의 성공담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해야 돼. 예수님의 인격 다섯 가지.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인격이에요. 자, 예수님 인격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여러 차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제자 세우고 성령 받게 하고. 다시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하는 것.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 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처럼, 아, 당신이 예수님 닮았군요.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리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에게가 뭡니까? 온몸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또 그게 쉬운 말 성경에는 예수님께 붙어있으니,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떻게 하면 자라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있으면 돼.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로 교제해야 돼. 그리고 생수되는 성령님을 늘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밀과 보리와 이런 이 벼를 먹고 살다가 물까지라도 먹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먹고 읽어서 먹고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주보에 지정해 주는 것처럼 하루에 석장은 읽어야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석장씩은 우리가 읽어서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지. 안 먹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식물에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숨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간 내어서 하루에 15분은 우리가 이런 내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15분 기도에 도전하다가 30분에 도전하다가 1시간 기도해서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시비를 기울여서 제자를 훈련했는데 한 제자는 스승 팔아버리고 한 제자는 스승을 저주까지 하고 그저 모른다고 떠나가고 열 제자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그 마지막 코스가 성령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비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인격과 사역에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한 개인의 삶을 성장시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습관이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하는 것, 이거는 성령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개인적인 이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고 교회의 성장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26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신교란 말을 잘 안 쓰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 인구수가 7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7억 정도의 3분의 1이 어떤 사람이면 오순절 계통의 사람이에요. 오순절 이 계통은 시작된 지가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쭉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받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날마다 그 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계통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되어집니다. 지금은 전 기독교의 3분의 1이지만은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반이 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안이 오순절 계통의 신앙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브라질 여러분들 제가 하도 브라질 이 기독교가 좀 성장해서 또 이상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 이 브라질의 그 천주교 교인이 93%였어요. 처음부터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불과 몇 년 전에 그 93% 반토막에서 50%로 떨어졌어요. 그 왜 떨어졌느냐? 브라질의 기독교 인구가 1950년도에 5%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였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 9%였습니다. 2023년도에 35%예요. 2030년,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2030년이 되어지면 천주교를 넘어서는 50%가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브라질의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통해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이런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기독교 인구가 3%였어요. 브라질은 5%였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20%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 그 브라질은 한 그것도 20%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30년에는 그들은 2023년에는 35% 돼지고 우리는 17%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브라질은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단이다. 성령의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처럼 지금 취급받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성령 사역을 못해요. 이처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교회 성장이나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 이 말세에 우리를 이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해서 개인적인 신앙 성장하고 교회의 부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성장도 안 되고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한계를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딱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 각 마디. 이러면 이게 저 손가락이라 하십니다. 이 손가락이 각 마디 그 앞에 있는 손등에 있는 이 마디 그 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잘 연결되어 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알파를 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49기 알파 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런 분이 방언 받고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저 뭐 기도를 뭐 한두 시간 하는 거 뭐 일도 아니라 며칠 안 돼서 며칠 안 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전도한 분이 그렇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사니까 그 사람 닮아가다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신앙의 선비의 신앙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내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 충성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분이 가까이 있으면 나도 그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교회 불평하고 거역하고 입만 열면 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이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바라보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신앙을 키워주는 사람인가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퇴보시키고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깨닫고 거기에서 더 가까이 할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만이 우리가 살지 안 떠나면 같이 망한다고 같이. 고라자손 보세요. 단과 온 그 같이 동조하다가 본래는 단이라 이 고라자손만 했는데 다 동조하다가 250명이 함께 죽고 뭐 가족까지 다 죽고 엄청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에서 안 될 사람을 가까이다 그렇게 뛰었다고요. 마중시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런 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시봉. 마가 이 대마할 때 이 마 삼을 삼. 그런데 삼 마중 마 대마 가운데 지봉 그 쑥봉자입니다. 삼대 가운데 쑥이라는 말입니다. 삼대는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2미터에서 4미터까지 자라요. 그런데 쑥은 아무리 커도 60에서 1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쑥이 3대 가운데 있으면 자라면 마중시봉하면 1미터 이상 자랄 수 없는 쑥이 3미터, 4미터까지 자란다고. 그리고 또 안 넘어져. 왜냐하면 옆에 딱 3미터 딱 이렇게 버텨주니까. 구덕산에 참 좋은 등산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나무들 보았습니까? 한 번씩 제가 올라가면 성도들을 여러 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축구장에서 이제 축구장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출발해서 매점이 있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거기 이제 뭐 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요 그 위에는 없는데 그 안에는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단풍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15m 이상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삼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삼나무는 얼마나 크는가 하면 30m에서 40m까지 커요. 그런데 그 삼나무 밭에 있는 그 삼나무가 추종인데 거기 있는 이 단풍나무는 같이 크고 올라간다고. 30m, 40m 같이 크고 올라간다고. 안 크면은 그늘이 져가지고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를 보기 위해서 막 같이 크다가 보니까 삼나무와 같은 그런 키의 크기로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옆에 어떤 신앙의 친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신앙이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키가 큰 사람은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신앙의 키도 커지고 내가 그 질도 달라지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께 딱 붙어있을 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친구가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이 되고 사랑하면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에 따라서 내 신앙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 신앙을 세워주고 잘 믿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잘 지내면 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더 본받으세요. 내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내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하면 이는 떠나야 돼. 떠나야. 안 떠나면 같이 망한다고. 같이. 오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신앙을 살펴보고 아, 이 사람 때문에 요즘 내 신앙이 잘 되었는가. 더 잘 되면 아, 그 사람 계속해서 사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 내가 지금 비판적이다. 내가 부정적이다. 내 신앙 안 되겠구나. 이러면 빨리 떠나야 돼. 그래야 사는 줄 믿고. 오늘 정말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생명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엄마 배성이나 태어나서나 자라가야 됩니다. 안 자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안 자라면 영적으로 안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조그마한 이런 거짓말 이런 안 되는 말에 막 속아가지고 넘어가지고 같이 교동하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유혹에 속한 사람이면 불신자에 아직도 안 믿어지면 빨리 우리가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도 되어져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거기에 머물면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 이런 속임수에 막 속아가지고 막 덩달아서 타락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성령의 이런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만이 개인과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고 사무에서 꼭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부정적이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런 사람과 사귀어보세요. 나도 꼭 같이 되다가 잘못하면 신앙에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장해야 됩니다. 꼭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생수의 공급을 받고 오늘 좋은 믿음의 동력자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커야만 상속도 받고 그래야만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아서 하늘의 나라를 왕복하며 하늘 창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

0: 성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찍고.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엘리야 같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그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언젠가 나의 엘리야는 떠나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아, 저는 그분 없이는 못 가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가야 한다, 네가 직접 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엘리사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한 자리 요단, 또 예전에 스승의 위대한 일을 목격했던 자리 여리고,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자리 베델. 그런데 반전은 바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궁지에 몰리면 정신을 잃기 쉽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됩니다. 나의 엘리야에게 배운 것을 이제 내가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픈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이 찬양의 가사 후렴엔 이렇게 고백하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마치 엘리야가 떠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던 엘리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이제 삶에서 내가 실천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는 내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아빠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우리 기도의 멘토가 기도하고 계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를, 나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제 이 냉방병 목감기 특집으로 찬양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오늘도 그닥 좋지는 않지만 오늘은 귀한 손님들을 모시는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이지만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특별한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실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 체크 함께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시면 모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오프닝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또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예쁜 말씀 이미지 보내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비타민 데이. 사실 제가 제일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모나 한 박스 받아가실 분들 지금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미처 못 들려드렸어요. 제이어스의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힘차게 찬양합니다.

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20초, 6시 1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오늘 특별 인터뷰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귀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귀한 학술 대회 이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귀한 두분 모셨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난 후에 바로 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타민데이 이 비타민 선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두 글자예요. 찬양 한곡 듣고요.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인터뷰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0: 소식지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 기간이긴 하지만 정말 귀한 손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오늘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궁금한 것 뭐든지 다 AI한테 물어보시죠. 저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또 업무적으로도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와 같은 질문에는 AI도 절대 시원하게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재미있는 AI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올해로 마른 45살이 된 학회가 있어요. 한국창조과학회의 하주헌 회장님 그리고 심봉섭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회장님부터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3: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명과 질병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하주헌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회장을 맡고 계신 하주헌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부회장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봉섭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창조과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두 분의 귀한 교수님들 모시고 오늘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회장님, 올해가 45주년, 이 올해로 학회가 45살이 됐습니다. 1981년인데 45년 전이면 그 당시 이 창조과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3: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복음을 이해하는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 네.
3: 당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이 생명과 우주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적 사실로 교육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성경과 복음주의의 신앙에 기초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뜻을 모아서 이 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화론이 가진 과학적 한계와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생명과 우주 기원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론보다 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뜻에 동의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 교사와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지금은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창조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부산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것도 같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부산 창조과학회의 정한솔 교수님과 함께 이 창조과학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함께 한국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한 것이 참 특별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창조과학회 45주년 국제학술대회 이번 대회 주제가 AI 시대 창조과학의 새 지평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AI와 창조과학이 잘 안 붙어요. 생각이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하필 AI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예, 정말 너무 흥미로운 질문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첫 번째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AI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0: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AI 시대에 더욱 분명히 붙들어야 될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1: 네.
0: AI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생명과 우주에 담긴 엄청난 정보와 질서를 연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창조과학 45주년 학술대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인간관은 무엇인지 또 AI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 AI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AI가 뭐라 그럴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이 에이전트의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슈퍼 에이전트, 슈퍼 AI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참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참 재밌습니다. 저 이야기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부회장님께 이번에는 좀 여쭙고 싶어요. 이번 대회 실무를 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세션이 6가지 세션이 동시에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세션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분이 어디로 가면 좋을지 좀 가이드를 해주신다면요.
2: 아, 네. 이번 학술대회는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 1층과 2층을 꽉 채워서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내판이 아주 잘 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일반 성도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지하 1층 기프몰로 오시면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이나 영어로 듣고 싶으신 분들 같은 층에 있는 미드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 중고등학생들은요, 온유홀, 그리고 초등학생은 화평홀에 안전하게 맡겨두시고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세션을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학술 연구가 궁금하신 전공자분들, 그런 분들은 지하 2층 드림홀에 마련된 전문가 세션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학술대회라고 해서 뭔가 좀 교수님분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연구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2: 아, 네. 그렇지. 네.
1: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후에 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제목들을 제가 좀 봤는데요. 솔직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부색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눈에 좀 들어오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2: 제목만 보면 학술 논문 같아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1: 네.
2: 그런데 내용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은열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피부색의 다양성은 우리 겉모습은 황인, 백인, 흑인으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의 유전자 설계도를 딱 열어서 비교해보면
1: 네.
2: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반해서 사람끼리 유전자의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1: 네.
2: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단일한 인류라는 걸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주실 겁니다.
1: 네.
2: 이외에도 이제 우리 심장이 뛰는 원리를 진화론이 아닌 창조 설계자의 관점에서 정성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생태가 변해서 사람 수명이 줄었는지 살펴보는 김장섭 교수님의 발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안 그래도 며칠 전인가요? 저희 아들이 아빠 근데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600살, 900살까지 살았다는데 왜 요즘은 100살까지밖에 못 살아?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답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빠가 나중에 공부하고 알려줄게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대홍수 전후의 기후와 이 수명에 대해서 저처럼 곤란하셨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 손잡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회 이름이요. 국제학술대회예요. 미국에서 이 테리 모텐슨 박사님이란 분.

0: 오시고 또 홍콩과 싱가폴, 인도에서도 이 석학들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1: 예, 이번 학술 대회는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 여러 나라의 창조 과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쪽에서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아직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국제 세션을 통해서 한국 창조과학회가 아시아의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더 많이 연결되고 또한 이제 다음 세대의 학자와 사역자들이 함께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아시아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새로운 선교의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부회장님 그러면 저처럼 저는 과학 전공이 아니라 저는 문과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냥 평범한 성도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아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같이 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공자가 아니거나 그냥 일반 성도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들어도 이 세션은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2: 아, 네. 지하 1층 기쁨홀에서 열리는 일반 세션으로 오시면 됩니다.
0: 네.
2: 여기는 딱딱한 연구 발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과 신앙의 언어로서 창조과학을 편안하게 풀어내는 자리거든요. 한동대 김광 교수님이 생활 속의 창조 이야기
0: 네.
2: 그리고 영남대 권진혁 교수님이 현대 우주론의 허화실 그리고 여운진 선교사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생생한 호주 이민사회 변증사역 이야기까지 꽉 차 있습니다.
0: 네.
2: 과학을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네, 세션 이름부터 일반 세션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문과이신 분들 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 또 일반 성도님들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참 많으십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 그런 고민을 많이 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미래에 내 직업이 내가 지금 원하는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해? 라고 묻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 세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AI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0: 네.
1: 물론 AI가 일부 직업을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에게 무엇을 빼앗길까라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세션에서도 AI 시대에서 우리들의 진로를 함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예로서 생명과학 분야의 신약 개발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예시를 보면서 이 AI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대하고 설계해보는 아주 가슴 설레는 세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0: 네.
1: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과 지혜를 가지고 AI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0: 네. AI를 선하게 활용하고 또 사용한다. 그래요. 이 시대 우리의 시선 또 특히 이 크리스천들의 시선이 그렇게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 세션에서는 아이들이 이 자신의 지문으로 나무를 만든다고요? 무슨 활동인가요?
2: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세션 시간입니다.
0: 네.
2: 3시간 동안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생명의 시작, 세상의 시작, 나의 시작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퍼즐 놀이도 하고 태양계 모형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하이라이트는 말씀하신 지문틀이 만들기입니다.
0: 네.
2: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 지문을 도장처럼 꾹꾹 찍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내 지문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0: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만드셨는데 아, 이 시대가 참그 의미가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꼭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는 참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한국창조과학회 귀한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AI 시대 창조과학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45주년 국제학술대회. 자,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언제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0: 네, 스마트폰이나 달력에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서울 양재역 근처에 있는 양재 온누리교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3호선이나 신분당선 양재역 9번, 10번,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 www.creation.kr.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은
1: 네.
0: 청소년 세션과 어린이 세션은 공간 특성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서둘러서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창조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한정적이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각각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2: 예, 먼저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셔서 창조와 진화를 둘러싸고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명과 인간 기원에 대해서 어떠한 진화론적 내용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 AI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오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1: 아멘.
2: 창세기의 첫 말씀을
1: 아멘.
2: 과학의 시대, AI 시대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아멘. 우리 부회장님도 한번 권면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0: 아, 네. 현대 그 사회에서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은 아마도 성경이 사실이 아닐 것이야. 이런 거짓말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현대 과학의 언어로 우리 사람을 보고 생명체를 보면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 네.
0: 체세포는 늙고 나이 들지만 생식세포는 그 수명이 리셋돼서 자손에게 가고 또 리셋돼서 자손에게 가고 생식세포는 늙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살았던 흔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랑 창조를 분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1: 아멘.
0: 그 기록이 성경에 사실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누가 믿어도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주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의 허물보다 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창조는 우리 복음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되는 그리고 그것들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국창조과학회의 45주년 국제학술대회 이야기 하주헌 회장님 그리고 신봉섭 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창조과학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더 많은 믿음의 과학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응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앞으로도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번 9월 19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표어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대회 많은 세션들 참석해 보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창조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세션은 한정적이라서 사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빠르게 선점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 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1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했고요. 오늘은 예, 특별한 이야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퀴즈는 하루 쉬어갑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말씀 퀴즈도 풀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니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특별한 자리 여러분 초대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창조라고 문자를 주시면 또 관련된 내용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찬양, 김도현의 돌베개. 베델 드리라 라는 가사가 생각나서 오늘 오프닝 말씀도 이 엘리사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끝곡 함께하면서 저는 내일 조금 더 나아진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필요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앗가에.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감정이고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상대방이 나를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차이라고요. 자존감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에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는 자기 효능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 조절감, 어떤 상황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하는 자기 안전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자존감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스스로 쓸모 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마음 상태가 바뀌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하지만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나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실패, 성공, 위기 상황에서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좌절도 잘 이겨내고 누군가가 좋아하지 않아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런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언어 속에 묻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고맙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스스로를 덜 사랑하고 스스로를 덜 존중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존중과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걸 이제 유사자기애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으니까요. 타인의 평가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사랑이나 자기 존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감정이 뭐냐? 그게 자존심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 자존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고요. 자존심은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 사람 자존심이 대단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좀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자존심은 수동적인 반면에 자존감은 약간 능동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자존심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

그걸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면 이상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사건을 처리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마음 움직이는 이 자존심 센 빌라도, 그러나 자존감 낮은 빌라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빌라도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셌다,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거예요.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놓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20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한번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뭐 했다고요?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이나 실랑이가 오고 간 거예요. 내가 볼 땐 죄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굳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때려서 놓을 테니까 그냥 풀어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또 풀어줄 판단까지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목숨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론재판을 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이 걸린 거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상관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자 보세요, 뭐가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이사를 섬기는데, 황제를 섬기는데 황제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진리든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감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맡긴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뭐하다고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물러설 만큼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냉큼 받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감당을 합니까? 무려 2000년을 감당을 해요. 1945년에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이 피를 2000년 동안 감당했다고요. 2000년 동안. 몰랐죠? 근데 일단 예수님 죽이는 게 중요하니까. 빌라도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때는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자존심을 위해 내려놓은 자존감 포기의 대가는 여러분 끔찍한 거였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라도는요 모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돼요. 빌라도가 조금 인정받고 영원한 저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보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나는 무죄하다 그랬어요. 나는 무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유죄. 어떤 유죄냐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다 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부끄러운 건 말입니다. 아무리 기록을 해놔도 역사가 지나고 나면, 오래되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한 거는 매 주일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예수님 딱 처음 믿으면 뭐 가르쳐줘요? 사도신경 가르쳐요.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무죄하니? 아니에요. 넌 유죄.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올리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불릴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 존재 이유를 자기 사랑과 확신이라는 자존감에서 찾지 않고 타인의 인정이라는 자존심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빌라도처럼 건강한 자기 사랑인 자존감을 세우기보다 비뚤어진 자기 사랑인 자존심을 높여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겁니다. 정신과나 심리학에서는 비뚤어진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약간 비뚤어지게 사랑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게 인격장애예요. 자기애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자존감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진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자존감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건 잘난 대로 받고 못난 건 못난 대로 받습니다. 잘난 거는 더 잘 개발시키면 되고 못난 건 뭐 하면 돼요? 성숙으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인정 욕구를 비롯한 주변의 어떤 것에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뭐 주변이 나를 칭찬해준다고 좋아지고 칭찬 안 한다고 해서 나빠지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항상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세우는 자존감의 자기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는 자존심의 자기애예요. 흔들리는 거죠.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자존감이 높아서 타인의 인정에 별로 목말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는 누구보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 이거 안 알아주나?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요. 사실 흔들리지 않은 행복과 기쁨의 토대인 자존감의 자리를 외부의 어떤 것에 맡기는 자존심으로 세우고 자기 감정에 기초한 근거 없는 자신감. 제가 지금 자기 감정에 기초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랬어요. 자신감은 자신감인데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감정에 근거를 한다. 그럼 그 감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뭐냐 그러면 감정의 착각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도끼병이라 그럽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를 탁 찍으면 여러분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딜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만 본다 이거예요. 자기가 향수 뿌리면 무슨 향수를 뿌렸나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줄 알고 머리에 핀을 꽂으면 그 핀을 자기가 어떤 핀을 꽂았는지 관심이 많고 자기가 옷을 바꿔 입으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예배 오신 분 있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옷을 샀는데 내가 이거 가면 우리 교인들이 다 쳐다보겠지. 볼까요? 안 볼까요? 도끼 뭐라 그랬어요? 병이라 그랬어요. 이 도끼 병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주목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주목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표정이 좋지 않다면서 정말 걱정을 크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진을 볼 텐데 그때마다 자신의 좋지 않은 표정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자기 얼굴이 잘 안 나왔으면 뭐라 그래요? 사진을 지워달라 그래요. 이 사진은 지워달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다시 그 사진을 꺼내보지 않습니다. 혹 꺼내보는 한 명이 있어도 자기 얼굴이나 자기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진을 꺼내보는 거지, 찾아보면서 저 사람은 표정이 좋네 안 좋네 절대 안 봐요.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노아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런데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염려스러운 분이 있다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평가하는 이의 감정을 평가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감정이니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거기에 흔들리는 자존심의 삶은 피곤한 거예요. 실체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쌓이고 뭉쳐져서 일정 수준에 이르면 반드시 감정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면 감정의 파편을 맞는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감정을 폭발시킨 자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얕은 상처, 막 큰 깊은 상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나는 왜 이런가? 야, 난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자기 연민과 열등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오래 두잖아요? 오래 두면 자기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요. 이것이 우울증, 가대망상, 피해망상, 질투망상과 같은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이걸 뭐라 그래요? 정신과적 질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런 정신과적 질병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책을 열심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열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기력하게 냅두는 거예요. 왜? 나 하면 어차피 상처받을 거니까. 이것보다 피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 피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존감을 세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행복하게 세울 자기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랑의 자리는 누구 자리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거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사랑의 자리를 채울 수 없으니까 인간이 뭘 대체를 시키냐? 욕망이라는 걸로 대체를 시킨 거예요.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를 회복시킬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정말 건강하고 복되게 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에, 어떤 사람은 정신과에 이걸 맡기기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만 되는 거지 본질적인 회복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니까요. 본질적인 회복은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때서야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인생 버렸다. 네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우리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 모든 건 누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누렸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그 수많은 조롱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게 손해고 이게 손해고 이게 손해고 내가 얻는 거 하나도 없더라. 사실 그래야 되는데 더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주신 사랑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고 살린 겁니다. 올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모든 이에게 항상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누구나 훌륭한 인생 살고 싶지만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칭찬받고 싶지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인간 내면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남들이 알면 놀랄 욕망도 있고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숨어 있다 그래. 그거 들어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거 들어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욕망이 있고 추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요 애초에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도 아니고 정신과도 아니에요. 도움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야 완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응어리지고 답답한 것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셔서 모든 것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 열어가는 행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내게만 오면 내가 너희의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단계별로 조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떠나도 우리가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해도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떨어졌단 말이요. 인생을 살다가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랑의 멜로디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친 우리를 안고 보듬어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엘리야 얘기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먹으라. 너는 네 인생이 끝이라고
너는 네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

0: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아름다운 미래가 내게 찾아올 것인가? 여러분 그건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왜? 인생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어떤 불가능도 내가 가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고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는 보기만 해라. 네가 나 따라오고 내 말 듣고 나를 의지했으니 그리고 네 마음에 내가 주는 평안 그것으로 네 마음을 채웠으니 네 삶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요. 그러면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4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다시 세워줄 거예요.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자존심은요 세상과의 경쟁관계 안에서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그 자존심은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외부와의 경쟁과는 무관한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의 비난이나 무시가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타당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 크리스찬은 힘이요 반석이요 방패요 도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빽과 같은 외부에 없던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부끄러워 어떻게 하나? 명예가 없으면 부끄러워 어떻게 하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이나 주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나보다 우리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시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시대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 문화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너무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네가 여러분이요 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줘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 너는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타인과 주변의 이런저런 평가나 자기 스스로의 불신이 만든 감정과 느낌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서 만족과 힘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도벌과 같은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2-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며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힘내세요.

갈수록 너무 바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회 구조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진 피터슨 목사는 사람들은 바쁠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분주함 속에서 일부러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주변도 돌아보며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참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나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숙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말은 모두가 분쟁과 대립,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입술을 지켜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화목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방송 앞으로 모이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화요일 순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들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치유의 찬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찬양 세 곡 이어드리시면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샵 9330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노래 송승연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조요한이 찬양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아, 34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기도가 특권이고 또 예배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기도 신청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 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기도.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짐니가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4956번님께서도 또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주로 감동하는 편이세요? 자주 감동해야 더 행복하다라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체로 감동하는 순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뭐 한국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유명 예술 작품을 마주했을 때, 정말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감동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감동적인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감동의 효과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 자기 비하를 멈추게 하는 힘, 걱정과 고민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감동의 효과가 정말 크죠. 자주 감동하면 할수록 얻는 게 많아지는데, 감동도 연습이 필요해서 감동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끄고 산책하기, 일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것들 사진으로 남기기, 하루에 한번 예쁜 하늘 올려다보기, 크고 작은 감동 경험 기록하기, 가치관을 넓힐 책 읽기 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가 정말 가장 좋은 감동 훈련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늘 감사하다 보면 작은 일에도 더 감동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동으로 더욱 건강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감사에 관한 찬양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한 시간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나소라고 줄임말로 적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입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서 보면 다윗은 아직 20대입니다. 그는 20대에 이처럼 지독한 고난의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겪은 시련과 고난이 이리도 지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 31편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지독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현실이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는 결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그는 지독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나고 흥분해서 얼굴부터 이상해질 텐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에버라스틴과 에디 에스피노사의 밴드로 You are the mighty king, I worship you 그리고 You are worthy of my praise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브랜우드 뮤직의 연주와 크리스 탐닌의 곡으로 Forever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우리의 문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Todd Galbraith가 부른 Lord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이 밤에도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쉐인 앤 쉐인이 부르는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연주곡도 한 곡 준비했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희주의 피아노 연주곡이었고요. 그리고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쉐인 앤 쉐인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셔도 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중 한 곡 띄워드립니다. 2050번님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더욱 사랑, More Love 이 찬양 띄워드릴게요.

네, 온누리 워십 찬양 앨범의 더욱 사랑, More Love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베드로가 남긴 고백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 우리도 결국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조찬미의 말씀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그 시절에 밤길을 걷던 사람이 손에 들던 작은 기름 등잔을 말합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큰 조명이 아니라 딱 다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이 밤 내디딜 한 걸음만큼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Maverick City의 Grave Clothes, People and Songs의 Living in the Overflow, Hezekiah Walker의 Every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부른 테이큰, 그리고 주리의 예수 내 구주,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와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사람, 뜻밖의 열린 길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무사히 지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지친 밤에도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 더 록,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메이드 포 모어, 엘리베이션 워십과 터런 웰스가 함께한 네버 로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대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의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세린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는데요. 이 욥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슬픔과 우울함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그 성품과 성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불가사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욥의 일대기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분쟁과 분냄이 없겠죠. 화평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텐데요. 아,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자,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면서도 늘 우리 곁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집에 오는 길에 수없이 보았던 나무와 집들, 또 아침이면 변함없이 녹색 옷을 입고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까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도 같은 기적,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또 낡지 않는 옷과 신발로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시선의 충만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매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윤원의 뇌진정 사모하는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스의 찬양 아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이언 존슨의 Here I Bow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루벤 스터더드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는 하죠. 내가 선택하고 또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겠죠. 인간이 중심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고요.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어려움들을 다 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진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실용화하고 최초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은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혁신적인 이론으로 결유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기는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죠?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가 없어서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어둠뿐이고 텔레비전이나 오락생활도 전기가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나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전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0: 우리가 전기가 없어서 따뜻한 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 수도와 먹는 물조차도 전기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낙후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졸이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는 식기세척기도 있습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은 북한처럼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 정제되고 깨끗한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한대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먹고 달리는 목탄차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기를 먹고 달리는 전기차를 대부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는 전기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루속히 전기를 마음 놓고 쓸수 있는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전기가 주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지방발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인데요. 해마다 20개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건설된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광산 작업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도 좋지 못하다 보니 판매도 어렵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공업공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네. 예, 상당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원자재 부족과 전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0: 예.
2: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이미 이 지역들에서는 운영되는 공장들도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0: 예,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7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발전을 위해 강조해온 지역에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피부 공장 등이 생겨났지만 실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장은 드물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공장들의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요?
2: 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이제 기업소에서는 일부 공장 노동자들을 건설장이나
0: 네.
2: 농촌, 광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일부 지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북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공장 노동자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장기간 파견됐다고 합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막 결혼한 새색 씨는 남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2: 공장은 새로 지어졌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보다 동원 현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품이 참 다양해졌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2: 예, 아주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0: 네.
2: 그래도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장은 1kg에 북한 돈 3,000원 정도로 되는데
0: 예.
2: 개인이 직접 담근 장은 1kg에 10배인 3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북한 주민들이 개인이 담근 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상품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 네,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로 남는 공장 식품들은요. 분부대나 돌격대 등 이런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 공업 공장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양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방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0: 예.
2: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0: 예.
2: 그런데 공장만 짓고 생산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 20등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시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지방발전이 아니라 공장 건설로 건설 자재, 공장 설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예.
2: 두 번째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생산 배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발전 20승식 계획에 의하면 이 생산과 유통, 판매, 재생산의 구조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0: 예.
2: 자본주의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조절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장만 짓고 그 다음 대책이 없이
0: 네.
2: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0: 예.
2: 세 번째로는 원자재와 전력이 없어서 생산이 차질이 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와 전력이

0: 충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시장에 팔리지 않게 되죠. 근데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하면 상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력과 원자재가 공급이 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예.
0: 또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상품을 팔리는 이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0: 사업에 파견하고 또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상품을 재고로 둘 수 없어서 왜 상품 팔리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돌격대에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공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 구조가 자본주의식 사업이라면 이 공장주의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0: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성공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재생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들도 개성공단에서 배워면 좋겠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예. 자,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승 10정책으로 매년 20개씩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들의 기초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역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지 말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공장만 짓는다고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시되고 생산과 판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짓는 것은 건축 자재와 공장 설비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장들이 산업세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에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북한 동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북한이 이 경험을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갈치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되자 군수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장 탈영에 도주하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서는 생활난과 밀수 단속 강화가 탈영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한 네팔의 세계적인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도 1kg당 $21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인곡과 웨이퍼에는 1kg당 $100의 최저 수입 가격이 적용되는데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개발한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9월 약 7톤의 김치를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고 지난 3월에도 호주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수펙스 김치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약 70톤으로 늘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전용 용기를 도입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를 고려해 제조법도 바꿨는데요. 조선호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에 기존보다 약 2.5배 큰 프리미엄 김치 생산 시설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도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 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주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46.1%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는 한식당의 조리법과 고급 식재료, 호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활용해 일반 포장 김치와 차별화된 해외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닷물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주요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갈치 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1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올랐고 고등어는 7.7%, 연어는 19.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꼽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울진 일부 해역의 수온은 2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현실화해 포항의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 도다리 치어 13,6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양식장 6곳에서 광어 등 3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에서 국산 수산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류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자 군수 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은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지난달 28일 각 지역 송배전부에 일반 구역의 송전을 제한하고 핵심 군수공장의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저수지 유입량은 줄고 증발량은 늘면서 발전 여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더위로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산업시설의 전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장들의 생산 차질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과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와 전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산 일대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고 부대 지휘부는 추격조를 투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탈영 군인은 이후 국경을 넘으려다 추격조에 발각됐으며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 이후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대 내부에서는 식량과 피복 등 기본적인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 단속까지 강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국경경비대원들이 밀수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필품 등을 충당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수입원마저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탈영 군인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관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의 무기관리와 근무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상 검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네팔 산악인 니르말 푸르차가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올해 43살인 푸르자는 18살에 영국군 구르카 용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네팔인 최초로 영국 특수부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산악인입니다. 2014년 세계 츄리봉 다울라 길이 정상에 오른 그는 2019년 8000m급 14개 봉우리를 7개월 안에 모두 오르겠다는 프로젝트 파서블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189일 만에 14좌 완등에 성공하며 당시 7년 10개월이던 최단 기록을 크게 앞당겼고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네팔 셰르파 9명과 함께 당시의 8000m급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K2의 사상 첫 동계 등정에도 성공했는데요. 푸르자는 지난달 가셔부름 2봉을 오른 뒤 브로드피크 등반에 나섰으며 이후 초5까지 등정해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두 차례 무산소로 오르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브로드피크의 캠프2와 캠프3 사이를 오르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상업 등반대원 4명과 스태프 5명도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달 가쇼부름 2봉까지 8000m급 봉우리를 57차례 오른 프로자의 14년에 걸친 등반 여정은 브로드피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과 북한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거나 가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녘 이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0: 요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세종과 부산, 광주가 25도, 울산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 34도, 광주와 울산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2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나누길 원하시고 또 북녘에 계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전하기 원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방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알게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등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등 여러분 편지나 엽서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진찰은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진찰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찰을 하던 의사는 소녀를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의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을 한 끝에 무사히 마쳤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죠.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음. 이 의사가 학생이던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소녀만이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귀중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하죠. 심지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 소녀가 바로 그때 그 소녀라는 사실을 의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하죠.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람은, 이 명의는 세계 최고의 의대인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베푼 작은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향린교회 찬양의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함께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행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며 평온을 누리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하루 한 장 한 장 또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한 거예요.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에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분들이 함께 목선을 타고 이곳으로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탈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가족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지금은 조경기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0: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쭙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정말 선생님이 고향 땅 해주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아, 너무 너무 너무 존귀한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이. 아, 저는 뭐 제가 무슨 무슨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만사, 모든 세상, 그냥 만 가지 일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좋은 분이다. 꼭 한번 믿어봐라. 니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0: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좋은데? 나는 좋은 거를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고,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1: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어?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어. 확신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죠.
0: 언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셨었어요?
1: 아, 뭐, 느낄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제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어져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고, 네. 밀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후회를 주시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좀 툭 치는 그런 느낌이 항상. 아,
0: 하나님이 예. 그 마음을 탁탁 건드시는.
1: 네,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좀 뭐 언젠가부터는 저도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를 네. 느낄 때가 있는데. 아.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네. 막 너무 죄송하고 그런 깨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네. 그래서 내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느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하면은 내 생활에서 더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특이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0: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북녘 주민분들에게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일화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제3자가 봤을 땐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한 것들도 있고 세뇌한 것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가셨던 건가요?
1: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극동방송도 들었었고,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북단체들에서, 그러니까 대북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주고 있던 그 글을 제가 지금 뭐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당시에 네. 제가 봤었던 그 북한에서 주워봤던 비라인데요. 전단지가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아, 통일을 많이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하구나, 교회가. 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었어요.

0: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원에서부터 제가 저 기독교 그러니까 저 교회 체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네. 해서 아 그래 주세요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그 육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드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초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네. 하나원에서 수리해서 나와서 여기 사회 나와서도 제가 제발로 궁금해서 교회들을 처음에는 동네 교회 가까운 데 교회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부터 먼저 가봤었어요.
1: 네.
0: 가봤었는데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요.
1: 네. 네,
0: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 풍요로운 사회에 가서 살고 싶고 많이 소망했었잖아. 근데 노력은 너희들 본인에게 달려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탈북도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도 너희들의 생활 조직을 너희들이 하게 달려있다고 봐.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별게 행복이 아니더라. 내 믿음 속에 주추를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그거 알고 극동방송도 니들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서라도 니들이 많이 좀 청취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내용을 깨닫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1: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저희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가운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정착 3년차 황해도의 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찬양 전에 북한이 고향인 형제 고백과도 같이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남과 북이 함께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의 뼈를 강하게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견고케 하실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에 시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실 이 과거에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규범을 말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는 규범 얘기는 쏙 빠지고, 남들보다 더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복가되는지. 그러다 보니 이게 요즘 열심히 살아가면서 번아웃이나 되고 이 정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리마저도 상대적으로 자꾸 상대화시키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세상 유행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기꺼이 알려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탈진리 시대라고 하는 물결이 유입되면서 삶의 기준이 계속 변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시시각각 요동치다 보니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게 바로 돈입니다. 물질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 전에 어느 한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죽이고 그래요. 왜? 돈 있어야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드니까. 그런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권력 붙들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뭐 도대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쪽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말세지말이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현대는 책벌의 시대입니다. 책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 꾸짖음, 교훈, 징계 뭐 이런 의미인데,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책벌의 시대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근거 없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전과는 달리 이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절대 진리보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노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성공 추구해봐. 그러다가 공허감 느끼게 만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책벌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책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만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책벌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역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어떤 날이라? 능력의 날이에요. 저기 말하는 능력은요, 그저 남으로부터 창피를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모욕, 조롱, 멸시

무시받고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할 때의 능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상황으로 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유다와 히스기야만 공격한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너 지금 상황 이런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거 의지했다가 나 누가 잘못되는 사람 아무개 봤다. 성경대로 하면 아수르 대적했다가 패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정신 차리세요.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안 통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직장님도 왜 몰라요? 과학 인공지능 시대인데 신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롱하잖아요. 아직도 성경 믿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믿음보다 과학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 예,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 이게 바로 능력의 시대예요. 이런 능력의 시대를 살다 보면 내 신념 드러내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내 얼굴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데서조차 우리 믿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많은 사람을 침묵을 지켜버려요. 왜? 아, 저 인간 좀 유별나. 본인만 혼자 뭐 거룩한 척하고 아 유난스러워. 에이, 뭐 유난스러운 점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러지. 그런 평가 받을까 봐, 어떤 경우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입을 싹 씻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봐. 솔직히 세상은 하나님보다 도움의 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속삭이는 건 맞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있으면 그런 교인 앞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이 철부지 같은 신앙이나. 나도 당신처럼 한때 그랬었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러면 은근히 비아냥돼요. 누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는 결과를 오히려 성공했다 못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사람의 등급 매기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로 증명되면 말을 않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숫자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숫자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든다고 그게 숫자로 증명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숫자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위력을 알면서도 증명하지 못하니 입 싹 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조롱받을까 봐 조심해요. 실은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0: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무기는 단지 칼과 돈과 권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조롱당한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어다닐 때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적 행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롱당하니까 히스기야는 말이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히스기야는 참 여러분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리에 포위됐을 때요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 게 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죄 진 것도 없잖아요. 공격받은 입장이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죄졌다라고 말합니다. 비굴해진 거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죄인이라고 빕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에루살렘 성전, 인류 최초에 지어진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막 긁어다가 은과 함께 조공을 바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너무 히스기야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그랬을 때 아수르가 알았다 혹은 완전히 퇴각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물 쏙 빼먹고 빼버리는 악마처럼 아수르는 돈 받아먹고 단물 쏙 빼먹고는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이사야 본문 37장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비굴하게 굴었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죠.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 유다 왕국의 국제 전략사는 그런 겁니다. 북쪽에서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감당하기 힘들면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유다 나라의 국제 정치학의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0: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너희들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날 무시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해. 그래 그럼 나도 지혜롭게 너희들 한번 뽐때 있게 애굽을 재앙 내리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지요. 그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는 저 말씀 듣고도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게 히스기야예요. 이 얘기 또 했다고 저 천국 가면 히스기야가 저한테 삐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팀이 한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애굽을 믿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힘이 전혀 없어. 실제로요. 이 역사 고고학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연대기인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와 남유다와 전쟁 기록이 있는데 유다 편에 애굽 군대와 성경에도 없는 건데 구수 군대까지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했지만 엘드게 전투에서 아수르군이 연합군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이 정확한 거예요. 이는 세상 역사도 뒷받침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만의 해결책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서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움받으러 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쫓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내쫓는다고 하는 분은 통신교회 다니면 안 돼요. 통신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접하셔요. 받아주셔요. 만시 지탄이나마. 본질로 돌아가니까,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가 또다. 라고 토하는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미주친 말은 몽구하니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산모가 그동안 힘을 엄청 썼어요. 막 옆에 있는 남편 막 그냥 수염도 잡아들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막판 애기 낳을 때는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힘을 다 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때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군사력도 없다. 외교도 실패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끝났다. 도움받을 것은 무진장한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최소한의 센스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서 아뢰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나가지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사모하면 그 어떤 축복도 너끈히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증스럽지만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맘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연이은 말씀, 정말로 그 말씀하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능성 사라졌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입싹 씻으시는데, 우리 지금 가나안 찬양되면 누구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혼자 기도응답 받으라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받도록 합니다. 본문이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만 독약청청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 형제자매들도 기도응답 받도록 서로 도와주라.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도 귀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혹은 여러분의 그 친구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걸 인정을 못

됩니까? 무대에서 꼭 한 사람만 스타만 배워야 됩니까? 함께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정말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역사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좋고,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이사야,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꼭 큰일만 내가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남이 하는 일이 잘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작은 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 주관자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원치 않게 때로는 환경 때문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전역도 없고 제대도 없고 그런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줄 아십니까? 각종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 보고 쥐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싸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무리와의 싸움이라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담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을 싹쓸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참지 못하고, 이건 내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상책입니다. 여러분, 병법에서 전쟁 승리를 위한 상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싸움 대상이 있는데 나도 이기기 위해서 되게 얻어 터져야 되고 피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이에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 승리니 그건 하책입니다. 하수예요. 상책이 뭔줄 아세요? 싸워서 승리하되 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미래까지도 상대방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미래 주관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왜 일곱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무릎에 보입니다. 저게 나한테 도전해? 본때를 보여줘야지.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달려들으니까는 막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최상책입니다. 히스기야는 만시지탄이나마 드디어 이 상책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들 물리치셔가지고 승리 맛본 겁니다. 여러분, 차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고쳐요? 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정비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요? 1번,

0: 내가 고치겠다. 2번,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 정비사에게 맡기겠다. 몇 번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고칠 능력도 안 되면서 뭘 고치겠다고 씨름합니까? 전문가에 맡겨야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걸 혼자 씨름합니까?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31장 중간 부분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서 펼쳐놓습니다. 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왕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저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 세상 있는 데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일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교인들이, 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이니 했지만, 불편했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싸우긴 하되, 상책을 써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1: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0: 하나님께서는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1: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0: 이런 유형의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일지라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8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저녁부터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포항 24도, 강계와 서울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부산, 여수,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광주가 21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0도, 해산과 청진, 춘천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 여수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대구, 대전, 부산,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해산, 춘천, 제주가 30도, 함흥이 27도, 강릉이 26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3.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위엄 있는 통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에 집중되어 있고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큰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통치자가 있는 나라는 안정되고 정의롭습니다. 때때로 뉴스 등을 통해서 치안이 유지되지 못해서 테러와 죽음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과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통치하시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안정 안에 있으므로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 펼쳐지게 되겠지요. 위대한 왕의 통치를 받는 위대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 찬양으로 채워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걸어온 의인들에게 줄 상급과 위로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나 송도를 괴롭히던 악인은 엄중한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억눌렸던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날마다를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98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욱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육체와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극동방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0: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침체되었는데 침체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다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 거의 없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중직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신앙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포도나무 교회 연구 표어입니다. 이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27년 전에 개척될 때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한 주님이 새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한참 이 우리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 또 이 구절이 말하는 신앙의 토대에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 그 말이 나오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그걸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순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Do not이 아니라 can not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도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뭐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요. 성경 전체.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 16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나눌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래 놓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장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의 장수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거기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 한글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 새물결 신학원에 지금 벌써 못 간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오기를 원하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대만 새물교 신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읽자면 부종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의 그 뜻은 원어의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부종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착달라 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종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어 베다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부부 사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가 나오는데 두 번 다 반복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복돼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요소들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여기 명령, 법도, 규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4장 1절, 5장 31절 등을 보라.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용어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안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순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자기 목적을 왜 이거라서 해야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복제들을 건드는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말 성경의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지. 예,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RSV, NIV 성경, ESV 다 주요한 성경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에 보면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0: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경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해놓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인 구약인 똑같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라고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내가 네 생명이고 내 장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택하는 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내용들만 믿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삶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원 중에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하고 생명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일조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십일조 잘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신학교의 도널드 맥컬로우 총장은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집중하지 못하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매우 드뭅니다.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 자매와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이 손에 땀을 흘리며 벌벌 떨 뿐입니다. 40여 권이 넘는 경건서적을 쓴 조지 맥도웰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뷔페식 신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당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매주 올려드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외심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겸손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최선배 씨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황혜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광복의 달 8월에 듣는 에스라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위한 두 걸음을 떼다. 회복을 위한 두 걸음을 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세계사에 분명히 나오는 팩트예요.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더 그레이트, 키루스 대제가 칙령을 공포를 해요.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여러분,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묻혀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 유다로 귀환을 합니다.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나라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되었고 귀환을 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지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지요. 회복과 발전 공동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에스라는 이 중요한 일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성경은 이런 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해방 공동체,

한번 들여다보자. 그게 에스라라는 성경의 핵심이다. 오늘 보면 3장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3장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발전과 부흥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 게 3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두 걸음을 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뗀 두 걸음 있죠? 이 두 걸음은 회복을 향한 두 걸음이에요. 미래를 향한 두 걸음이에요. 첫 번째 걸음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슨 걸음이야? 참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회복의 기본입니다. 그게 나라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지 간에 예배의 회복이 일상의 회복, 미래의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오늘 에스라는 본문 속에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소상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그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 멤버들이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 살고 있었어요. 이미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일곱째 달,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티실이월이라 합니다. 그 달 이름이 티실이에요. 달은 일곱째 달인데 그 티실이월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달력의 일곱째 달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에요. 그 티실이월 일곱째 달에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7일 동안 거행되는 초막절이 일곱째 달 티실이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해 정월 첫 번째 달을 맞이한 거죠.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2절에 보시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여러분, 소시적에 일제고사라는 시험을 치셨죠? 요즘도 사라졌습니다. 일제고사. 일제히 모여서 시험 치는 시험, 일제고사. 자, 여러분 보세요. 모처럼 일제라는 말이 나와요. 일제히 모였다. 일제고사 치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일제히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맨처럼, 원맨, 원맨은 한 사람이에요. 돌아온 귀한 공동체 모든 사람이 원맨처럼 이렇게 모였다.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해. 한마음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에스라의 메시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곤란한 문제도 예배의 회복이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던진 메시지, 미래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그림 가운데 첫 번째 걸음이 뭐다? 일제히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여 드리는 예배. 자, 두 번째 에스라가 그려놓은 그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예배 2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러분, 그 시대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 자, 2절에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씀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 본질에 충실한 예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0년 넘게 몸부림친 게 있어요. 예배는 막 드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의 입으로 죄송하지만 막 예배를 쑤셔넣어 하나님 씹으세요, 내가 주는 대로 드세요, 이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온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왜 본질에 충실한 예배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물을 올려놓을 예배를 드릴 가장 기본 단,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2절을 곁눈질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제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나 이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아들이, 엄마 더운데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여러분이 말한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초량교회야. 그런데 왜 이 에스라 시대의 사람은 초량교회에 간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한 말인데 말이죠. 여러분, 에스라의 이 말에 자기 반성과 미래를 향한 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고초를 겪어보니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 몇 년 동안 참 혹독한 고초를 겪어보니 지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 제단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렸던가.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귀신의 제단에 우리가 수많이 얼마나 많이 엎드렸던가. 여러분, 이 반성에 기초를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더라. 에스라가 말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이제 우리 예배의 방향을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세월은 엉뚱한 제단에 엉뚱한 신들에게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절을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미래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미래가 회복되는, 여러분, 에스라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하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본질에 충실한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데 2절을 또 곁눈질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막 드리면 안 돼요. 에스라와 그 해방 공동체, 귀한 공동체, 믿음의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게 예배의 기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은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도 자기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죠. 포로와 유배지의 고초를 겪고 나서 뒤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세월 내 멋대로 예배를 드렸던가. 여러분, 이 자기 반성, 이 자기 성찰이 진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있는 대로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게 회복과 발전 공동체를 이루는 걸음이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에스라가 그려내는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자, 성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 자, 여러분,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번제단 완공 감사 예배, 번제단 설립 감사 예배, 축하 예배, 우리 그런 타이틀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번제단을 세웠어요.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답을 찾으셨나요? 맨 먼저 드리는 예배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여러분, 설립 감사 예배가 아니고 아침에 드리는 또 저녁에 드리는 번제의 예배를 맨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 제물을 속죄제, 속건제랍니다. 이 속자가 들어가는 것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번제는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과 고기 남김없이 다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게 유일합니다. 내장과 살 전부를, 전신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의 예배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1년 365일 빠짐없이, 자, 그날이 유월절이다. 가장 중요한 유월절 예배를 드려도 아침에 번제부터 드려놓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를 상번제라 합니다. 상이 뭐죠? Always.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상번제예요. 상번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 일상, 늘상.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성도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봅시다. 왜 에스라와 이 해방 공동체, 귀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번제부터 드렸을까? 감사 예배, 축하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왜 번제 예배부터 시작했을까? 이거죠. 우리는 해방 공동체, 귀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회복과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게 번제부터 드린 예배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 결심이 담겨 있는 게 번제 예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반성이 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겪어보니 여러분, 지난 세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았어요. 이 고난과 이 고초를, 이 시험을 만나보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는 것,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메시지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의 발전을, 회복을 위한 키가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린 네 번째 예배에 대한 그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기쁨으로.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먼저 예배의 기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침에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녁에도 주를 위하여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린 다음 이제 초하루 예배, 절기 예배, 이거는 특별한 예배들이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에스라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 드렸는가? 헌금이 얼마나 모였는가? 예배하는 숫자가 몇 명인가? 에스라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5절의 에스라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더라. 그게 에스라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역시도 과거에 대한 성찰과 자기 반성, 미래 회복에 대한 키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 생활,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겪어보니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안 거예요. 세상의 허랑방탕에서 다 잃어보니 이게 맞다고 따라갔는데 아닌 걸 확인하고 허무함의 구덩이에 빠져보니 우리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었다는 것, 그제서야 포로 생활 70년 겪어보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미래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키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미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회복할 때 내일이 찬란하게 밝아온다는 에스라의 위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게 국가이든지 한국교회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지 이 원리는 꼭 같습니다. 뒤돌아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건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이 결심을 하고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 미래를 향한 중요한 두 걸음을 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이것이 바로 과거의 반성도 되고 내가 그때 그 예배를 왜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가, 내가 그때 예수님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가, 반성과 성찰 동시에 미래를 향한 키야. 이것이 될 때 주님은 나의 미래를 회복 공동체로 세워주시겠구나. 이 에스라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밤에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경디 김경 PD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질문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꼭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많은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8월 12일 수요일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상한 거리의 We Make History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에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만 바라보기보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해 저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 출발했는데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아트가 서머 스페셜 매일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부르심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시나일까라고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인물들이 있죠. 그중 한 명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능력만 바라봤기에 내가 누구에게 나를 부르시나일까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시선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생각하면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침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키워드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 또 어떤 마음 받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향한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묵상하며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믿어요 그 약속 그리고 조주영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의 키워드 서머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주제 바로 부르심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 기도 제목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키워드 썸머 바로 부르심입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과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르심 묵상글 함께 나눌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 라는 질문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세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간다고 말씀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도 나만을 위한 응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지나온 시간이 누군가의 길이 되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실까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귀한 날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눌 텐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과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과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느라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기도문에서 이 문장이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는 이 문장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작은 용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 마음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묵상한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요즘 조금은 시원해졌지만 여전히 무더운 여름날 보내고 있는데 이 여름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아름다운 찬양 여행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가 내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로 1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에 있는 말씀으로 위기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 약속, The eternal promise of God's restoration fulfilled in times of crisi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고한다면, 혹은 판사가 법정에서 여러분의 공식적인 파산을 선고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계획을 포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총정리하고 모든 걸 잘 마무리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포위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 중에

이 땅 땅도 오히려 팔아야 할 판에 새 땅을 사다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회복을 선포하는 위로의 책, Book of Consolation의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와 응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회복을 행동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Prepare for future restoration through action even in desperate circumstances. 국가 멸망이 초읽기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미 적군에게 짓밟히고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여 은 17세겔을 주고 사촌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전쟁통에 땅을 산다는 것은 미련한 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장차 임할 회복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미래의 소유 및 상속이라고 하는 법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오늘 이 암담한 자리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약학자 필립 라이크는 그의 예레미야 강해에서 이 행동의 대담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레미야의 행동은 완전히 미친 짓이거나 돈 낭비처럼 보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앞에 보이는 파멸의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자신을 내던졌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환경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고 예레미야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백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나돗의 밭은 십자가를 잘 설명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력하게 못 박혀 죽은 십자가는 완벽한 패배이자 절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서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잘 알려졌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루터의 격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죠. 본문과 맥이 닿지 않습니까?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여전히 폭격이 빗발치는 생지옥 속에서도 프랑스의 농부들은 피난을 가는 대신에 묵묵히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포화 너머에 올 수확의 계절을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비극을 명확히 보면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순종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The Almighty God answers through the fulfillment of the everlasting covenant. 순종은 했지만 감옥 안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우주적 선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어서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릿 올람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결코 폐기될 수 없는 언약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필립 라이크는 유다의 철저한 영적 파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산산조각 냈고 그 대가로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유배라는 철저한 영적 파산을 경험했다.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그들 자신의 어설픈 결단이나 충성심에 달려 있을 수 없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이 깨어진 그들의 마음에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에만 기초한다. 이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신다고 알려줍니다. God reveals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to those who cry out to Him. 사방이 벽으로 막혀 절망할 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은 히브리어로 베츠롯입니다. 원래는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인간이 결코 스스로는 도달하거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구속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왕 찰스 스펄전은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도의 황금 열쇠다. The golden key of prayer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능 열쇠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이라는 아주 좁은 감옥 공간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를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차단되어 비밀에 붙여진 요새 같은 하나님의 광활한 구속 계획의 세계로 초대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처한 환경에 굳게 닫힌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창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목 놓아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군사적으로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시는 인간이 상상치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회복 약속의 최종 정착지는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잘려나간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에 찬란한 생명의 새싹인 한 공의로운 가지 챗마흐를 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 왕조의 부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역사 속에서 다윗 계보의 왕정은 결코 온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참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통치하실 때만 비로소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새싹 챗마흐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겨울처럼 얼어붙었을지라도

0: 생명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인생이 재밌고 맛있는 음식도 많으며 구경 다닐 곳이 많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지는 마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은 홍길동전의 소설에 나오는 서자의 슬픔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언제 아버지라고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했습니다. 현실의 무너짐 속에서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영원한 언약은 의로운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의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밭을 샀고 히스기야는 포위된 성읍 안에서 부르짖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막힌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져 내리는 현실의 상황과 통계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방황은 변하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밭을 사고 소망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 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에 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의 길이는 269m나 됩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길이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물에 잠긴 높이가 3층 높이 정도 되고 물 위에 솟아나 있는 보이는 갑판의 높이가 9층 높이나 됩니다. 무게는 5만 톤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1912년 4월 14일에 앞서가던 배들로부터 6통의 전보를 받습니다. 이 전보의 내용은 다 동일했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니 비켜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이 전보를 받고 항로를 아예 바꾸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틀어서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녁 7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또 한 통의 전보가 옵니다. 앞서가던 배로부터 온 전보인데 이제는 빙산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주는 전보였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내용은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각 전보를 취급하는 그 사무실이 매우 바빴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자기 집으로 오가는 전보를 타전하느라 그 중요한 전보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40분이 되면 바로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납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의 크기가 자그마치 269m나 되는데 눈앞에 있는 빙산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배가 충돌한 이후에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소수의 생존자를 빼고는 1,5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조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습니다. 6번의 경고가 있었고 한 번의 정확한 위치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하기도 했고 괜찮다고 생각했고 배의 크기를 믿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번에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일러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항로를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그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일러주십니다. 돌이키라고. 그 길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죄인인 한 여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여인은 감사로 주님께 나갑니다. 구원받은 여인은 예배자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구원의 표시가 감사와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시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가운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경우는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그들이 손님에게 대접해야 될 세 가지를 고스란히 다 빼먹습니다.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드리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조차 한두 방울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보이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주기 위해서 초대한 것임을 예수님이 다 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한마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시몬에게 입을 열어 이 말씀을 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등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입을 열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도 가르쳐도 듣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서 말씀 앞에 붙이는 상용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서 책망하실 때는 항상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시몬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특정 집단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시몬을 불러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바리새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너는 바리새인 이전에 구원받아야 될 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 너는 한 불쌍하고 가여운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보는 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조차도 이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초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라고 누가가 부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조차도

이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악한 바리새인임에 틀림없다고 누가조차도 이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이전에 이분의 이름, 이분의 인격, 존재 자체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날 때도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삭개오야라고 불러줍니다. 그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대화하는 첫마디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세리장아, 세리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아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를 집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세리니까 악한 사람이고 민족의 반역자인 죄인이라고. 누가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범주화, 개념화, 집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나눕니다.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저분은 장사하는 사람, 저분은 직장 다니는 사람, 저분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도 그룹을 나눕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럭저럭 사는 사람, 가난하고 없는 사람. 나의 기호에 따라서도 사람을 나눕니다. 만나볼 만한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등등으로 우리는 사람을 크게 집합적으로 개념화, 범주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선입견은 웬만해서는 평생 동안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이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리니까 그 세리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는지 사람들은 그딴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집합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 구원받을 대상으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타인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함께 살피는 예수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넓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분의 수용 정도도 전혀 달라집니다. 갑작스런 예수님의 이름 부름에 놀란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분을 이토록 망신을 주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도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무척 많이 싸울 겁니다. 주먹질도 하고 서로 집어뜯고 발길질도 하고 싸웁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릅니다. 엄마에게 이르고 아버지에게 이르고 아이들은 간절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형이 먼저 때렸다고, 동생이 욕했다고, 내 장난감 빼앗았다고, 훔쳐갔다고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깊이 들여다보면 시시비비를 따져보면 먼저 때린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맞으니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니 세 대 때리고, 욕을 하니 주먹이 나가고, 주먹을 맞으니 발길이 나가고, 물건을 집어던지 나도 두 개를 던지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때린 놈이나 맞은 놈이나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먼저 도발했습니다. 예수님께 망신을 줍니다. 주님이 여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체면이 깎였다고 사람들 앞에서 시몬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김받을 대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의 작은 해코지를 하면 내가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면 그 안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도발했던 시몬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를 말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채권자, 채무자의 비유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죄 많은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너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빚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그가 빚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갚을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왜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당장 죄 있는 한 여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죄 있는 한 여자와 자기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만 자기를 놓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심령과 폐부와 내 마음의 생각하는 것까지를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몬이 깨끗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한 점 티끌 없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마음은 내가 잘 압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드리기가 어찌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비교하며 사니까 시몬은 이토록 당당합니다. 나는 빚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용맹스러웠고 그 나라 왕에게도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인생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던 중에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가면 병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면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나라 다메섹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물이 있는데 내가 강물에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 좋은 강인데 그 강에 내가 몸을 씻지 왜 내가 하필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이나 씻어야 되느냐. 그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과 요단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아만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병이 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이라면 거기에 몸을 담궈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과 저 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강과 이스라엘의 강을 비유합니다. 이래서는 병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사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는 생각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내가 초라해 보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만 솟아납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 뿌리는 똑같습니다. 비교하는 데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내 죄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몬이 이 여인보다 10배나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0: 보실 때는 50데나리온의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구원이 출발합니다. 5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말씀의 대상은 시몬입니다. 여인에게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 너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기 같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처럼 시몬도 50데나리온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모른 척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50데나리온의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여인이든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던 바리새인 시몬이든 주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시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몬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사랑의 음성을 수용했다면 그는 구원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타이타닉 호처럼 여섯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시몬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궤도 위로 돌아오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의 맑은 단비 같은 찬양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졌는지 보면서 때로는 조급해하고 비교의식이 힘들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작곡가이자 복음성과 가수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두 곡입니다. 또 송경민 목사님과 좋은 프렌드십을 유지하고 있는 복음성과 가수 두 분이 불러드릴 텐데요. 오늘 첫 곡은 한이의 두 랩돈,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지선의 충만입니다. 가진 것 비록 적고 연약할지라도 내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고백. 그 고백에 이어서 무명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 두 곡 이어 띄워드립니다. 한이의 두 랩돈, 지선의 충만 함께 하시죠.